0: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단단해.
1: 살도 달라고. 예.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예. 피.
0: 예. 예. 피.
1: 칫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0: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청동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1: 이렇게 보듬마다 네. 어울릴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또 있습니다.
0: 소주?
1: 안동 소주.
0: 어, 이거랑 같이
1: 구워서
0: 그리고 이렇게 쭉 하죠.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1: 맹계 마을이라고.
0: 맹계 마을.
1: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0: 그것도?
1: 시음도 할 수 있고.
0: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1: 나비.
0: 예, 나비, butterfly.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어,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2: 예.
0: 네. 이거 커요. 뚱뚱해요.
2: 이렇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2: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2: 그러면은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네.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시리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차는 거예요?
3: 네,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아까 그 안동의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3: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아.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ge Maul. Let's go. 시리아입니다. 계세요?
4: 계세요?
0: 어,
4: 무거워.
0: 네, 무거워요. 오늘 진짜? 네. 같이.
4: 오, 이렇게 무거워.
0: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5: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0: 무슨 소주 한?
5: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0: 밀로?
5: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0: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5: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0: 어,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5: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0: 어, 소주예요?
5: 네.
0: 오!
5: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5: 괜찮아요?
0: 깔끔해요.
5: 네.
0: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5: 어, 네.
0: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5: 향이 나죠. 밀의 향기.
0: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어,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6: 아,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5: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6: 가봅시다.
5: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6: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6: 40도. 아, 네.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도 해서
5: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6: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거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오. 좋아, 좋아, 진짜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5: 네, 다르죠.
6: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5: 네. 네, 두드러워지고. 오,
6: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5: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6: 자.
5: 오케이.
6: 왜요?
5: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6: 메밀 버퀴이에요.
5: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6: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5: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6: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5: 세요. 60도.
6: 근데 뭔가 상큼해요.
5: 네, 맞아요.
6: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5: 아, 네.
6: 너무 좋아요.
5: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6: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5: 이거 뭐예요?
6: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5: 오,
6: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5: 자, 와, 엄청 크고 좋네.
6: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5: 맞아요.
6: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5: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6: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5: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6: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5: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6: 예스! 네,
5: 가시죠. 네.
6: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이제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이 t 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0: 맛있겠으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맛있겠습니다. 일단 한잔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크런치한 거야?
0: 닭.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1: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잘 맞아요. 오,
1: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1: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난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2: 그냥 이렇게 찍어 먹는 거.
1: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0: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
1: 이거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저는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네,
0: 있어서 단짠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2: I'm happy.
0: 너무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1: 저도 한번 쌈
0: 고기, 좀 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네, 쌈장.
1: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1: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
1: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쿠킹 클래스도 여기저기 좋다는데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원하는 메뉴를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옛 기본 상차림. 근데 김예진 선생님 만나고 아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장과 김치와 발효에 꽂혀 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황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일과가 밥도 해야 되지, 또 반찬도 만들어야 되지. 제가 궁금한 거못 찾는 성격이라 이 반찬을 했을 때 무슨 맛일까? 이 양념 비율로 하면 또 무슨 맛일까?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걸못 견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거에만 미쳐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요리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요리를 사랑하는, 궁금증이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 무용을 했었고요. 정말 무용밖에 모르는, 정말 한국 무용에 미쳐있는, 전통 예술에 푹 빠져있는 그런 소녀였죠. 무용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무용하기에, 특히 한국 무용을 하기에 적합한 체격도 아니었거니와, 이제 집안에서 받쳐주는 그게 좀 서포트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무용 관두고 나서는 정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배달 음식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삼시세끼 다 그냥 시켜 먹는 배달 음식. 제가 이렇게 요리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건강하고 예쁘게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첫 번째.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 조미료는 양심상 차마 못 넣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미료 대신에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천연 조미료를 만들자.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발효되는 과정들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숙성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지만 그 결과물이 되게, 처음에 이런 맛이었는데 끝에 이런 맛으로 변하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에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했던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플랫폼을 뒤지다가 이제 우연히 청담동 집밥 모임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길래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
1: 어머! 토끼토끼여서! 잘
2: 지내셨어요?
1: 그렇지. 아니, 실력도 이렇게 있는데 뭘또 왔어?
0: 김예진 선생님 만나고,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3: 안녕하세요. 한복 디자이너 김예진입니다. 올해 30년째 한복하고 있고요. 40년째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은 참 많이 했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 네 분, 또고 노무현 대통령 네 분, 무비스타 니콜라스 케이지. 정말 세계적으로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접했죠. 코로나 때부터 조금 한가한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권했어요. 한번 집 반찬으로 한번 요리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만나면 어떻겠느냐. 근데 굉장히 번뜩 뛰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복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식은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낙지, 호박, 연포탕을 해줄 거야.
0: 예진 선생님의 쿠킹 클래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제철 재료, 신선한 채소나 그다음에 식재료들. 근데 정말 그건 예진 선생님만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에 더 반하지 않았나 싶어요.
3: 사실 우리 태선님은 애제자이기보다도 키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 음식 하는 걸다 가르쳐 가지고 좀 많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예. 사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쳐 주면 제자가 그걸 그대로 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이네. 본인이 저랑 같이 있으면 음식에 시너지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2: 선생님, 예진 선생님 어떤 면이 너무 좋아서 반하셨어요?
0: 일단 저는 항상 요리를 정말 손 많이 가고 근데 선생님 요리는 들어가는 재료 정말 없어요. 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근데 선생님은 굉장히 간결한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되게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 전 그거에 좀 반했어요.
2: 저도 지금 좀 느꼈어요.
0: 예. 예. 예진 선생님의 상차림을 딱 보고 제가 원하던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철에 나오는 채소, 나물들, 손질법 너무 정갈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임팩트 있는 고급스러운 반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아요.
4: 일단 처음 오는 분들이라서 되게 많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예진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색하지 않게 너무 즐겁게 수업했어요. 네.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 원래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이 다 느껴질 수 있게 그런 너무 그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 그래서 오늘 완전히 힐링하고 왔는 기분.

0: 아니, 우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번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하는 건한번 있잖아.
1: 네.
0: 근데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고 하는 거는 내 건강을 지키는 건 영원한 것 같아. 그리고
1: 맞는
0: 아픈
1: 말이죠.
0: 것도 잘 먹으면 안 아파지잖아.
1: 그쵸.
0: 그래서 나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지금은 낙지와 쭈꾸미 차리거든. 그래서 쭈꾸미하고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삼겹이 어울리거든. 그래서 삼겹

0: 사실 이거를 내가 어제 그저께 이천 농장에서 사왔거든. 이천 농장 사왔는데 상할까 봐 그래서 살짝 냉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얼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동 안 시키고 바로 여기서 해동시킬게요.
1: 아,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고기를 냉동에 나갔다면은 냉장에서 서서히 이제 해동했다가 먹는 게 보편적인 건데, 이렇게 하면 잡내 안 올라와요?
0: 안 올라와. 한번 봐봐. 사람들이 냉동 고기다 그러면은 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물에 담갔다든지 그러면은 100% 냄새 나요. 항상 해동시킬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너무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녹이세요. 그러면서 구우세요. 그럼 뚜껑 닫아놓고. 그러면 절대 누린내, 비린내, 잡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뜨거워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 그러면 줄여. 그럼 소리가 들라고 있죠? 요 상태에서 그냥 구워주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냥 녹아버려. 해동이 돼.
1: 눌러붙지 않아요?
0: 안 날라붙어. 자, 지금 소리 봐. 소리 한번 들려볼게. 자, 소리가 이렇게 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
1: 네.
0: 이렇게. 이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또 봐.
1: 아니,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이야. 언니, 어떻게 안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
0: 안 눌러붙어, 이거는. 신랑도 이렇게, 돼지, 이런 볶음밥 좋아해?
1: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1: 특히 삼겹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0: 어머나.
1: 한복 디자이너로서 이미 많이 자리를 잡으셨고, 유명하시고 하신데, 이 요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하셨는지.
0: 사실 우리 엄마가 야, 너 가장 이뻐하니까 네가 가서 가르쳐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 10대 때 밥상을 내가 차리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준 거지,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나는 둘째거든. 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는 그런 거지. 왜 나만 시켜? 나만 때리고 나만 자식이야 이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지금에 내가
1: 세상에서.
0: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그때 다 밑바닥을 걸쳐서 되지 않았을까?
1: 이게 요리가 선생님한테는 뭐, 이게 뭐 힘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셨네요.
0: 그렇지, 생활이지. 찬원 씨, 혜선 씨는 음식을 잘하잖아. 근데 여기 와서 하는 게 도움이 돼?
1: 완전 되죠.
0: 뭐가 돼?
1: 일단 저는 처음에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독학을 했잖아요. 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이 맛이 맞는 건지 뭐 먹어봤어요 알죠 제가 스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혼자 공부했는데 너무 이거를 제가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아 이런 조리법도 있구나 나도 만들어 봤지만 아 선생님은 더 쉽게 만드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재료의 맛을 살릴 수가 있는 거군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배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왜 고생을 여태 2년 반을 뭐한 거지?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만나면 너무 좋아요, 솔직히.
0: 그래? 나는 사실 혜선 씨가 이 고추장 자기가 해온 거잖아. 이 고추장. 야, 나 이거 보고서 너무너무 놀란 게, 이거 너무 잘 만드는 거야.
1: 제가 특이한 고추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늘 고추장입니다. 감칠맛이 뛰어나고 그냥 먹었을 때도 무쳤을 때도 요리를 했을 때도 활용도가 정말 높아서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간장 됐어요. 잡내를 없애주는 킥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고기를 잘 구워요. 그리고요, 거기에다가 딱 간장 한 스푼 넣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탕을 미리 살짝 뿌려요. 그래서 누른내 안 나고 잡내가 전혀 안 나고 불맛도 살짝

0: 고춧가루로 이렇게 미리 묻혀놓는 이유가 뭐예요?
1: 아, 그래야 이 양념이 싹 될 때 같이 잘 배어요.
0: 아, 깍두기 놓치듯이 그렇지, 미리 그렇지. 양념을 묻혀놓는

0: 선생님은 요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1: 나는 사실 기쁜 마음, 또 설레이는 마음. 왜냐면 이 요리라는 거는 애인과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을 때 하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음식을 만들 때는 기분 나쁠 때 만들지 말고 화날 때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음식이 맛이 없다.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맛있는 쭈꾸미 삼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한번 해봐요. 자.
2: 이건 막걸리 어디죠?
1: 막걸리요?
2: 막걸리.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아유, 그래요.
0: 이제 먹어요.
1: 야, 반찬을 또 세팅을 해야지.
0: 맛있겠다. 선생님, 빨리 앉으세요.
1: 이게 다겠니? 더 있지? 죽게 살려봐.
0: 또 있다고요?
1: 자.
0: 아니.
1: 저희 자, 둘이. 받으시오.
0: 저 생일 아니에요. 생일 같아.
1: 항상 여자는 생일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야.
0: 저 귀하게 저를 대해야.
1: 그렇지, 그렇지. 그럼.
0: 귀한 분이다.
1: 아, 근데 역시 자기가 마늘 고추장을 담궈줬잖아. 마늘 고추장으로 하니까 확실히 풍미가 있다.
0: 아유, 근데 선생님의 손맛도 무시 못하죠.
1: 아, 근데 사실 이제 자기가 솜씨가 굉장히 있어요. 이 맛간장 하는 거 보고 고추장 된장 담그는 거 보고 참 솜씨가 있어.
0: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가 오는 시간이 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너무 설레요.
1: 그래?
0: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쇼핑하러 가는 느낌?
1: 어허?
0: 여자들 쇼핑하러 가기 전에 설레잖아요. 저는 선생님 음식이 그래요. 오늘은 어떤 신상 나물들이 올라왔을까?
1: 와, 혜선 씨 벌써 나랑 만난 지가 꽤 됐지?
0: 그럼요. 작년부터 됐습니다.
1: 그치? 야, 근데 내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여기 오는 것이 그냥 즐겁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해주면서 뭐, 신랑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게 뭐 변화가 있었어?
0: 아니, 오빠가 일단은 건강해지죠. 화장실을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뿌듯하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선생님 만나고 나서 좀 건강해진 느낌? 더불어 이제 저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아유, 다행이네.
0: 그럼요. 더불어 가는 세상인데. 선생님이랑 다 같이 건강하게
1: 아니,
0: 오래오래.
1: 내가 지금 내가 60대하고 얘기하니 30대하고 얘기하는 거니? 알 수가 없네, 진짜.
0: 정말 많은 걸 느껴요, 진짜. 선생님 음식 하나로 행복합니다.
1: 아, 얘 또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네.
0: 선생님한테는 이 밥상이 매번 차리는 거 솔직히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나물도 하나하나 다듬어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또 음식 너무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 보약들을. 근데 이 밥상의 의미가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1: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만들면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동요할 수 있는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는 먹는 거에 비롯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성으로 그냥 밥을 해주면 모든 일이 잘 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주는 거거든. 내 마음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그 의미가 다 담아 있는 거지. 사실 인연이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보시의 인연은 상당히 그냥 인연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그런데 저한테 사실 이 그 배우고 가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나의 정말 인연이 되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이 음식을 만들면서 신랑하고 진짜 평생 만나는 음식처럼 아주 깨를 볶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것도 자기가 나 뭐 해줬어?
0: 고추장.
1: 그렇지. 그 고추장으로 했잖아. 오늘 꼭 신랑한테 꼭 해줘봐, 가서.
0: 도전!
1: 자기야, 근데 자기가 나보면 그때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 생각 난다고. 네. 무용했을 때. 네. 그래서 있잖아. 내가 한번 우리 혜선 씨를 위해서 내가 하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0: 진짜요?
1: 응. 한번 입어볼래?
0: 완전 영감이죠.
1: 한번 입어보자.
0: 감사합니다.
1: 내 준비할게. 네. 혜선 씨 너무 아름다워. 한번 나와서 좀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3: 나갈까요?
1: 세상에 너무 예쁘다.
0: 한복이 너무 예뻐요.
1: 춤을 한번 다시 하면 어떻게 생각해? 진짜요? 무용을 한번 다시 하는 게?
0: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1: 야,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몸이 말하고 있어. 그지?
0: 옛날 생각나네.
1: 그래. 음식도 그렇게 몸으로 하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마.
0: 확 와다.
1: 외우려고 하지 마. 되죠, 그냥 해. 야. 오늘의 요리는 인생의 찬미? 그래서 앞으로도 혜선 씨하고는 그냥 꾸준하게 조용히 그냥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승과 제사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형님 아우 아니고요. 그냥 동행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춤이 전부였던 저인데 그거를 딱 놓고 나니까 좀 길을 잃은 느낌?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예진 선생님 만나고 나서 못 먹어봤던 몰랐던 제철에 나오는 정말 귀한 식재료들 이런 것들의 그 재료 손질법 그다음에 조리 과정 또 먹으면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더 맛있게 조미료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여주고 싶어서 선생님하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귀한 보물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finest on TuneIn Time. Now, they are the jazz group launched by K-pop powerhouse SM Entertainment. Please welcome SM Jazz Trio, pianist Yohan Kim, drummer Kim Jong-guk, and contrabassist Hwang Ho-kyu. Great to have you with us, 여러분. 안녕하세요. Hey,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Thank you for coming in. 먼저, can you say hello to our crunchers? 크런처들한테 한 분씩 인사 그리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2: Hi guys, my name is Yohan Kim and I'm the youngest member in SM Jazz Trio. And nice to meet you guys. I play the piano actually. Yeah.
0: Welcome, welcome.
3: Hey. Pleasure to be here. I'm so happy to be part of this with SM Jazz Trio. Thanks to Arirang TV. Thank you, everyone. My name is Jong-guk Kim. I play drums. Thank you.
0: Hi, Jong-guk. Yay.
4: Hello. Yeah, my name is Ho-kyu Hwang, and I play bass. It's great to meet you guys, and pleasure to perform and talk with a great MC today.
0: Well, yeah. Thank you. It's such a pleasure to have all of you here today. Thank you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s once again. All right, we're all happy to see you, even our crunchers. Now, to kick things off, we've prepared a game actually called Find a Word. So hidden among these letters are five words that capture the essence of SM Jazz Trio's music. 오늘 세 분과 함께할 시간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Find a Word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빽빽한 알파벳 속에 SM 재즈 트리오의 음악을 관통하는 다섯 개의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Johan, what's the first word that catches your eye? Johan님,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 뭔가요? 보이시나요?
2: 뭐 되게 많네. 찾았어요. 그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세로로
0: 네.
2: 트리오, T-R-I-O.
0: 아, great. 트리오. 트리오. 좋습니다. Yes. 찾으셨네요, 트리오. So you found trio. All right. So we're going to ask questions about trio. 그럼 트리오와 관련된 저희 궁금증들 좀 여쭤볼게요. SM Jazz Trio may be the first jazz group really formed by a K-pop entertainment company. So all three of you already had distinguished solo careers though even before the group. What was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received the offer? SM Jazz Trio가 K-pop 엔터테인먼트가 결성한 최초의 재즈 그룹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세 분 모두 각자 솔로 뮤지션으로도 씬에서 워낙 쟁쟁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룹 제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4: 아, 제가 네. 말해도 될까요?
0: 네네, 그럼요. 네.
4: 일단 저희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재즈 씬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되게 비주류다 보니까 네.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한정적이고
0: 네. So individually, you were pretty active as musicians in the jazz scene. But jazz itself, it's not a very popular mainstream music genre.
4: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음악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저희에게 제안이 들어왔고
0: 네.
4: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Okay, and they always thought about how they can popularize that music genre of jazz. And that's when they received the offer from SM Entertainment. And they were really happy and thought of it as a great opportunity and started this with great excitement and anticipation. All right, what about the other people? 다른 분들은 기분 어떠셨어요?
3: 너무 so happy.
0: So happy.
3: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말도 안 되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었고 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에 약간 큰 날개가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Okay. 네. So Jong-guk thought of it as an unbelievable opportunity and he thought they are finally having wings, gaining wings to the music that they love. That's amazing.
3: 또 호규 형 그리고 또 요한이 저랑 정말 너무나 친한 one of the best friends and colleagues and friends and beyond that family. Now I can call them family too. 그렇지만 또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저희 셋이라서 그래서 꿈만 같아요. 예.
0: Feels like a dream to be doing this together as a three people group. Okay. What about you, Johan?
2: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팀이 결성되기 전부터 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0: So you knew the other two members who are older than you, so they're like your 형 or older brothers, really, and you respected them as musicians.
2: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즈 씬에서 월드 클래스보다도 더 높이 있는 레전드급들의
0: Why are you laughing? 왜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2: 너무 우글거렸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형들이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Oh, okay. So the two members are legendary musicians in the jazz scene and in the music scene overall. And it could be a little cringe for him to say this, but he was really happy and honored to be forming a band with these two members. All right. 그러면 what ultimately made you say yes then? 기분은 이렇게 다들 좋으셨던 것 같은데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럼 궁금하거든요. 이 모든 게 이유가 됐겠죠, 사실? 네.
2: 뭐 저야 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기회는 인생에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하겠다고.
0: So Johan thought it was a golden opportunity that he would not want to miss in his life. Okay.
3: 하고 같이 또 음악을 만드는 저희 세 명도 있지만 또 같이 직원분들도 계시고 저희를 꾸린 짧게 말하면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게 문정재 대표님이 계시고 그분이 저희를 솔직히 함께 이제 하면 너무 좋지 않겠나라는 약간 조금 더 프로듀싱한 마인드가 있으셨고 저희는 이미 같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팀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고 네. 의미 부여가 더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0: And he liked the idea of this whole group being formed, and CEO 문정재 had that producer's mind, and he really agreed with that producing aspect of this group being newly formed. All right, interesting. Well, I'm happy that you were formed.
3: Hey.
0: All right. Well, then, I mean, it seems like Johan, you knew them, not personally, but as musicians. So did you know each other personally before the group was formed? 이제 서로 뭔가 뮤지션으로서는 이제 요한님은 두 분을 아셨다고 했는데 친분이 결성 전에도 있으셨을까요?
4: 저랑 요한이는 네. 먼저 있었습니다.
0: 네.
4: SM 재즈 트리오가 결성되기 전에 저희가 네. SM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어요.
0: So Johan and Hogyu, in fact, 네. knew each other even 네. before the group was formed because they were in a project together. Okay. 네.
4: 그리고 아까 정국이가 말했던 그 문정재 대표님 공연 피아니스트시거든요 클래식 피아니스트인데 그분의 공연에 저와 이제 정국이 같이 하게 되고 그때 문정재 대표님께서 정국이한테 너무 반하셔가지고
0: 네,
4: 더 아이디어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네. Okay, and CEO 문정재, he's actually a classical pianist, and he performed with the two of you before, and he fell in love with 정국 after seeing his performance, and that's when he really came up with this idea of this jazz trio. Oh, interesting. Okay, well, you know what?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you all came together as a three? 첫 대면설이 좀 궁금하거든요. 기억나세요?
3: 베이글집 아니었나요?
0: 베이글집.
4: 오. 여기서 멀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4: 네. 저기 한 500m.
0: 네. 엄청 가깝네요.
4: 네.
0: So they actually met at a bagel place, and it's not far from Arirang, about 500m. Okay.
3: 맛있는 데라서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무튼
0: 좋습니다.
3: 저희가 그 셋 플러스 제 정재 형 그때 문 대표님이서 이제 네 명이서 네. 모였죠. 하고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한을 처음 봤었는데 이미 알고 있었긴 했는데 하고 호경도 있고 정말 약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너네
0: 네.
3: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떠냐. 저희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0: 네.
3: 되게 네, 즐겁게 서로 소통했던 것 같아요.
0: 그 뭔가 설렘과 긴장이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 첫 순간에. All right. So they met at this bagel cafe or bakery and they were with CEO Moon, and they were seriously, professionally talking about this group being formed, and that was their first encounter. Wow.
3: 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패션과 여러 가지 그런 약간 가치관, 약간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네 정말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하죠, 그래서.
0: Okay, so thinking back, he's really grateful because they were able to share their passion for music, their values as well, and it was a really, really grateful moment and encounter. So we're going to find the next word from the group of alphabets. Now 이제 다음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국님께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3: 좀 바로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핑크 노트가 보이거든요.
0: 오, 네. 오, 잘 찾으셨네요. 핑크 노트 찾으셨고요. Pink Note, in fact, was your first full-length album, right? 네. 핑크 노트가 사실 2025년 작년 11월에 발매한 첫 정규 앨범이잖아요. Is the title inspired by the jazz term blue note? 이 핑크 노트가 혹시 재즈 용어 blue note 있죠? 거기서 좀 영감을 얻은 단어일까요? 네. 맞아요.
3: 아이디어 는 기본적으로 했었고 저희가 또 재즈 음악을 하는데 저희 또 SM의 아이덴티티를 닮는 이제 핑크 저희 또 팬클럽에서 이제 핑크가 이제 공용적인 색깔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재즈 음악도 하지만 우리 SM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핑크 노트를 하면 너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0: That's a great idea. So because they do jazz, blue note is a jazz term, but because pink is a symbolic color of SM Entertainment, they decided to add that, mix blue note and pink together. And that's how their first official album came to be. And the cover is pink too, as you saw earlier. All right, that's really interesting. And I think the mix is really good too. Now, as performers though, what feels different about, I guess, playing a K-pop rearrangement and an original composition.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K-pop 편곡이랑 순수 자작곡 연주할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각각의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한님?
2: 일단 뭐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K-pop이고 장르를 떠나서 뭐 자작곡이라고 치면은 뭐 어쨌든 저희들의 색깔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저희 색깔을 또 뽐낼 수 있고 K-POP은 또 K-POP 고유의 그 색깔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연주하는 맛이 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y're all fun with their original composition because they created them all by themselves. It has those charms, but with performing K-pop arrangements or rearrangements, that itself is also fun because they're adding their own color to what already exists.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Now it's time to listen to one of your live performances.
3: Yay!
0: Yay! The moment I've been waiting for, and I'm sure our crunchers have been waiting for as well. So what will you be playing for us today? What's the first song? 첫 번째 곡 어떤 곡이죠?
4: 저희는 그 Rise 선배님들의
3: Fly Up이라는
4: 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좋습니다. 네. So they will be performing Rise's Fly Up. This is the jazz version. But while they prepare for their first live performance, we'll take a short break and be back after our program listening guide. Stay tuned.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7 in Jeju City, 88.1 in Seogwipo, or 101.9 in Daejeon. In Busan, we're on BEFM 90.5, and in Gijang, Noksan, and Cheongwon, tune to 103.3. You can also join us live on YouTube. Just search Arirang Radio K-pop. Miss today's show? No worries. Catch the rerun every day at 2 a.m. KST. And here's something special. We've got weekend-only episodes every Saturday and Sunday at 11 a.m. KST, exclusively on Arirang Radio. Got a message or a song request? Send it any

0: so much for that performance. Oh my gosh, it's so great to see how you three are like enjoying this so much. Yeah, like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through eye contact. 이렇게 연주 자체도 너무 즐거웠지만 서로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더 즐겁네요. 보는 사람도.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And it was really fun. And Fly Up, yeah. Jazz Trio, SM Jazz Trio's version. And I understand what you meant by keeping the original melody while adding your own color. 그 오리지널 멜로디를 보존을 하면서 너무 크게 해치지 않고 본인만의 색깔을 입히는 게 어떤 건지 또 이렇게 라이브로 들어보니까 확 와닿네요.
1: 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신나고. 네. 아, 이제 두 번째 라이브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the second live as well. Well, you know what? Let's move on to the next word from our alphabets. Who wants to pick the next one? 종국 again, I guess.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And what word do you see this time? 이제 계속해서 다음 단어 찾아볼까요? 딱 보이는 단어 뭐가 있죠?
4: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 싱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오, 싱크. 오케이.

0: 나이스.
1: 어디 있어요?
2: 바로 대각선으로.
0: 아, 네, 저기 있습니다. 싱크. 좋습니다. 잘 찾으셨고요. All right, so it's sync this time. Now, earlier this year, you performed at Billboard Live Taipei, right? And it was your first overseas concert, from what I know, right? So how was that experience? 올해 3월에, 올 초에 빌보드 라이브 타이페이 공연에서 관객들을 완전 사로잡으셨다는 후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네, 세 분이 함께하는 첫 해외 공연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떠셨어요, 공연?
3: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첫 해외 공연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인 그룹이잖아요.
0: 네.
3: 근데 관객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정말 SM 엔터테인먼트 힘이 파워가 정말 있구나. 왜냐면 저희 어쨌든 저희 곡들이 다 커버곡이고
0: 네.
3: 많은 관객분들이 따라 불러주시고 네, 멜로디를 네, 보컬은 없지만
0: 네.
3: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아, 이 커버 앨범이지만 오리지널 곡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내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Okay. 저는. So it was definitely a really really fun concert because it was their first overseas concert and they really felt that strong influence of SM because many of the songs that they played were covers of the existing K-pop songs of SM Entertainment and the audiences were able to sing along. Although they don't have a vocalist, they were singing along to their performances. The songs. Okay. What about the other two people? 어떠셨어요?
2: 우선 되게 설레었던 게 아, 첫 외국 공연 저희 셋이서 갔고 공항에서부터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도착했을 때 대만을 저는 거의 두 번째 많은 경험이 없었어 가지고 대만을 또 함께 가서 너무 행복했는데
0: 네.
2: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컬처도 그렇고 새로운 관객분들과 호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값지지 않나 또 가고 싶어요. 네.
0: They were very excited and positively really nervous too and they would like to he would like to go back there again. And it was such a good time because they were there together as a group. Okay. All right. And Johan?
4: 일단 팀을 이뤄서 해외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되게 저에겐 큰 꿈이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0: Oh, your dream came true. 꿈 이루셨네요.
4: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대만 공연 아, 그 대만 도착했을 때 팬분들께서 와주셨잖아요. 막 네, 진짜 딱 문 열고 이제 다 마치고 나갔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우르르 오셔가지고
0: 와우.
4: 사인 요청도 해주시고
0: 너무 감동적이었을 네. 것 같아요.
4: 네. 오. 네. 그래서
3: 맞아요.
0: 진짜.
4: I love you, Taipei.
0: So it was Johan's dream to become a group and go for overseas performances, and his dream came true. And one behind story from Taipei's performances, when they first stepped out, the fans were waiting for them, and that was such a touching moment for all of the members. All right. Well, do each of you, I wonder, have like a special skill or talent to lift the room, like the mood during a concert?
5: 세 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공연장 분위기 살리는 본인만의 뭔가 특기가 있다면 한 분씩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 보여주세요.
0: 보여주세요. 요한님?
4: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노다 보니까 속주 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하는데 막
0: 아 그때
4: 이런 식으로 호응 유도를 그 뭐 공연에선 더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도 하고
0: Okay, so Johan, 네. first of all, there are parts of his piano part where he plays really fast, like he demonstrated earlier. And during those moments, he would like use his hand to make the audiences react even more and feel more excited.
4: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곡 중간중간 멘트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관객분들의 상태는 어떤지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0: 네.
4: 뭐 그리고 계속 치어업 해달라고 막 그렇게 또 뭐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0: 약간 네. 대화하듯이 중간중간.
4: 네, 네.
0: 오, OK.
5: Okay, and he would talk with the audience.

0: job, guys. Wow, that was yet another amazing performance. And it feels like this one, I don't know if it's because it's your original song, like all the different parts of the session sounded a lot more complicated. 이게 오리지널 곡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세션 파트가 훨씬 더 현란하고 뭔가 스킬풀하게 들렸어요. 맞나요?
1: 맞습니다.
0: 아, 진짜요? 오, 네. 그리고 그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뭔가 이렇게 호흡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감탄하는 소리들이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막 야, 막 아, 막 이런 소리들.
2: 노래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음정은 아닌데 요한이 또 솔로를 하다가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아름다운 선율일 때도 있고 이제 제 들리기엔 되게 아름답다고 하긴 하는데 네.
0: 진솔한 소리인 네. 것 같아요. 진짜 심취한 소리. 아, 너무 좋습니다. Alright, so that was Prometheus, the original composition by SM Jazz Trio. Now we'll move on to find the next word now. 이제 다음 단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호규님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3: 저기에 네. J 네. 그리고 A, M. Jam이 보이는데요?
0: Good! You found jam! 네, 네. 잼 잘 찾아주셨네요. 좋습니다. Alright, so we're switching to impromptu questions now. 이번에는 word 이 단어 잼처럼 말 그대로 좀 즉흥적인 질문들을 드려볼까 해요. So listen carefully to the question and answer A or B at the same time when I say 1, 2, 3, okay? 이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 동시에 A 또는 B를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Which musical scenario would make you happier? 더 행복한 음악적 상황은 A, playing your dream jazz piece and getting a standing ovation from 10 people. 하고 싶었던 재즈곡 연주하고 관객 10명에게 기립박수 받기. 또는 B, playing a K-pop song you don't even like and hitting number one on Billboard. 내 취향이 정말 아닌 K-pop 곡 연주하고 빌보드 차트 1위 하기. 자, 하나, 둘, 셋.
4: B.
0: 오. 누가 A 하셨죠?
2: 제가 했어요.
0: 아, 진짜요? 오. What's your reason?
2: A. 아, 전 딴 거보다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하, 감히 이거 초이스니까 네. 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곡을 하는 게 되게 멋있
1: 혼자서 영웅 되려고
2: 아니 비 근데 다 같이 그룹으로 비 하겠습니다.
0: 소신껏 네, 내가 좋아하는 네. 곡 하고 10명한테 기립박수 받는 그 모습 뭔가 드라마의 한 네. 장면 같아요.
2: 맞아. 아무도 모를 수 10명 말고는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이제 감성 있는 것 같아.
0: Oh yeah, it looks pretty cool, you know, like a scene from a drama. It looks really emotional, sentimental as well. Okay, 네.
5: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아서요.
0: 아, 네. Okay, 네. Hokyu has already 너무, experienced it a lot.
5: 너무 좋지만. 네. 아, 못 해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B를 골랐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Well, Hogi wants to experience something he hasn't experienced ever before, which is making it to number one on Billboard. What about you?
1: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0: All right, and the same goes for Johan. Interesting.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Now, which bandmate would be harder to work with? 합주실에서 만나면 더 숨막히는 동료 멤버는 A world-class musician with a terrible personality. 실력은 세계 최고인데 성격 파탄자. B the nicest person ever, but always half a beat behind. 성격은 천사인데 맨날 박자가 반박자 밀려요.
1: 아, 자, 너무 극단적이에요.
0: 좀 극대 그렇죠.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자, 그렇죠. 하나 어렵죠? 아. 하나, 둘, 셋.
4: A.
0: 오. 똑같이 다 A라고 해주셨죠?
5: 아니요, 저 B 했습니다.
0: 아, B 하셨어요?
5: 아,
0: 오,
5: A 했어요?
0: 두 분은 A 하셨죠? A가 좀 컸던 것 같은데. 네. 네.
2: 뭐 간단하게 말하면 네.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고 안 보면 되니까.
0: 아, 안 보면 되니까.
2: 팀이면 다른 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나리오가 그냥 밴드 메이트
0: 멤버,
2: 한 번,
0: 네, 메이트
2: 한 번만 하고 이제
0: 아, 한 번만 그 한다는 가정.
2: 팀을 이제 그만두는 게 아. 만약 성격이 안 좋으면 근데.
0: Okay, so Jungkook is saying they can professionally play together once and never see each other again. So he chose A. What about you, Johan? Johan님은요?
1: 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너무 착하시지만 네. 어, 좀 박자 못 맞히시고 탤런트가 없으시잖아요. 네. 어, 그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뭔가 더 어,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끌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활동해야 될 상황이면 A가 낫지 않나.
0: So in the case of B, their personality is like an angel, but if they cannot keep the beat all the time, it could be a little difficult to go forward together as a team, is what Johan said. What about you? 호균님은요?
3: 어, 저는 B를 골랐는데요. 네. 어, 이유는 일단 착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되게 나이스하게 네.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같이 바꿔나가자 이런 네. 식으로 수정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연주적인 측면에서 아~ 그것도 그리 그렇고 저한테 되게 챌린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리듬 섹션 악기다 보니까 네. 내가 제가 타임을 홀드해야 되는 악기잖아요. 네. 더 신경 써서 제 연주에 더 집중해서 네, 타임을 홀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한테 또 더 챌린징이 될 것 같아서.
0: 오, 네. 오, 너무 흥미로운데요. Okay, so it's really interesting how Hogyu said he chose B because it could be a challenge for him music-wise. So, you know what? He is in charge of the contrabass, which takes care of the rhythm, right? So he'll always have to be extra careful and extra cautious with keeping the rhythm, waiting for like a tempo or whatnot for this bandmate who is unable to keep the beat. And at least they're nice. So he can sort of tell them nicely what needs improvement and what should be fixed. And that's why he chose B. 오, interesting. 네, 좋습니다.
3: 네, A는 네. 제가 저도 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정말 아, 싸울 것 같아요.
0: 반전이야. 오케이. He did not choose A because he is sort of like that. He doesn't have a, the greatest personality is what Hogyu said and they might fight, end up fighting. All right. Okay, so that was jam. Now shall we move on to the next word? Now 이제 다음 단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님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1: 네.
0: What do you see?
1: 어, 어, 저기 저기.
0: 어, 네. 뭐가 보이시죠?
1: 잼 했네. 잠깐만. 아, 재즈라고 적혀져 있네요.
0: 오, 찾으셨군요. J-A-Z-Z, jazz. Yes. All right. Well, listening to your jazz version of the song that you played in the beginning, it was really interesting. But covers are wonderful, you know. You covered Fly Up earlier, but fans are probably hoping for more original music as well, like the second live performance you showed us. So, do you have any plans for original album?
4: 커버곡도 훌륭하지만 우리 첫 번째 곡으로 듣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오리지널 앨범을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팬분들이 계획 있으실까요?
1: 저희가 일단 오리지널 곡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0: Oh. 예.
1: 많이 만들어놨고 언제 발매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곧 발매될 예정입니다.
0: Oh, okay, 네. So the group has a lot of original songs already composed and made. They don't know the exact date yet, but they will be released very soon. So look forward to that, all the fans and crunchers out there. All right,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Now, what goals, perhaps, or message do you hope to achieve through your group SM Jazz Trio?
4: 세 분이 함께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2: 저의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는데 네. 음악을 하기 때문에 꼭 이 SM Jazz Trio로 그래미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0: 오, 와우.
2: 한국에 또 저희 음악을 한국 사람들이고 저희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아, 한국에도 되게 멋있는 재즈가 있다, 재즈 뮤지션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아, 그런 아, 당연히 좋은 목표고 꿈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0: Oh, wow, that's a great goal, and I'm sure you can achieve it, you know? All right, we're all cheering on for that. Jungkook's dream, because they're musicians, they would like to receive a Grammy Award in the end, and because they want to let the world audience know that we have great musicians, jazz musicians, here in Korea as well. All right, what about the other two, Johan?
1: 저 같은 경우는 그래미 따는 것도 원래 제 꿈이었고요. 이 팀으로 또 한번 이 멤버들로 월드 투어를 떠나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Okay, 네. Going on a world tour would 네. be Johan's other goal. 네. All right. Do you want to add anything, Hokyu?
3: 네.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즈를 대중화 시키는데 되게 한몫을 하고 싶고요. 원래 뭐 한 7, 80년 전에는 재즈라는 장르가 대중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듣고 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따라 부르고 즐기고 그런 음악이었는데 지금 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나오다 보니 재즈라는 장르의 음악이 좀 약간 비주류가 됐지만 다시 한번 재즈의 붐을 저희가 네.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0: Oh, that's another big, beautiful goal and dream right there. So Hokyu said he wants to popularize jazz music again and make it a mainstream music once more, like it was decades ago.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now. 벌써 마무리할 맞아.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네. 정말 빨리 갔는데요.
3: 그러게요.
0: 여러분, 오늘 우리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How was it to be here in Culture Crunch?
1: 이런 자리 사실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고 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연주하면서도 재밌었고 질문 받았을 때 되게 재밌었고 행복했고 네, 너무 좋네요. 지금 이 시간이.
0: 저희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So, Johan thought it was really fun and he was really happy to be performing together as a group and to be talking like this on our program. And the others?
3: 네, 저희 아리랑 TV 처음인데 네. 정말 저희를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네, 너무 편해서 연주도 너무 잘 됐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중요한 게 사운드인데 네. 사운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기회가 된다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0: Oh, yes. 네. We want to have you back. So Hokyu said the sound was amazing and he felt really comfortable to be here on our program and it's his first time on 아리랑 but it was a great experience. And last but not least, 종국.
2: 또 아리랑 TV 통해서 크런치 또 새로운 오디언스와 관객분들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셋이서 또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0: thank you. thank you. So he's really grateful to have met our crunchers and to have made new memories with the group and to myself as well. Well,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now, but it's another song by the group SM Jazz Trio. It's Only One, the jazz version.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네. All right. Keep crunching.
1: Bye bye.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1: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라고.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4: Hello,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0: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1: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5: 그렇죠. 여기는 제사 지낼게요.
1: 아, 제사.
5: 귀한 음식을 예쁘게 문어가 올렸다는 거예요.
1: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거.
5: 안동에는 이제 예식장, 결혼식.
1: 결혼식에도.
5: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1: 아, 그거 안 돼요? 와.
5: 대접하고 있어요.
1: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5: 서로
1: 다 드릴 테니까
5: 한번 시식해보세요.
1: 아, 진짜로?
5: 일단 모두 머리 한번 시식해보시고요. 그냥 드셔도 되죠.
1: 오, 머리, 그리고 내장.
5: 살짝 찍어서 드셔도
1: 돼요. 살짝, 이렇게.
5: Butter.
1: 오, 진짜 녹아요.
5: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5: 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6: 단단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1: 예,
6: 피대피
1: 예예피
6: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6: 이렇게 고등어랑 네. 어울릴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1: 소주?
6: 안동 소주.
1: 어, 이거랑 같이
6: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6: 맹계 마을이라고.
1: 맹계 마을.
6: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운영하실 수 있고.
1: 그것도?
6: 시음도 할 수 있고.
1: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와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7: 예.
1: 이거 커요. 퉁퉁해요.
7: 이렇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1: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7: 좋죠.
1: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다리살.
7: 그러면은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takalbi.
4: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1: 오, 이 냄새 어디에서?
4: 사장님 실례합니다.
1: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짜는 거예요?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1: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5: 뿌리면 더 맛있죠.
1: 더 맛있죠.
4: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네.
4: 감사합니다. 아.
0: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4: 실례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7: 어, 무거워요.
4: 진짜?
7: 네. 같이. 오, 이렇게 무거워.
4: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3: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1: 무슨 소주 한?
3: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1: 밀로?
3: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4: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3: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4: 어,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3: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4: 어, 소주예요?
3: 네.
4: 오!
3: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3: 괜찮아요?
4: 깔끔해요.
3: 네.
4: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3: 어, 네.
4: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3: 향이 나죠. 밀의 향기.
4: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아,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3: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4: 가봅시다.
3: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4: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3: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4: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3: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4: 오.
3: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4: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에이, 이거 아,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3: 오.
4: 진짜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3: 네, 다르죠.
4: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3: 네. 네, 두드러워지고.
4: 오, 와,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3: 네, 열어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4: 어, 자,
3: 오, 오케이.
1: 어, 왜요?
3: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1: 메밀 버퀴이에요.
3: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어,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3: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 꿀 바로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어우, 세요.
3: 세요.
1: 어?
3: 60도.
1: 어, 근데 뭔가 상큼해요.
3: 네, 맞아요.
1: 어,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3: 아, 네.
1: 어, 너무 좋아요.
3: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1: 네, 예,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맛있는.
3: 이거 뭐예요?
1: 참기름. 근데 바로,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3: 오,
1: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3: 자, 와, 엄청 크고 좋네. 어,
1: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3: 아, 맞아요.
1: 에,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3: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3: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 에,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삶아.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먹겠습니다. 일단 혼자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간취한 거야?
3: 팥.
0: 아, 좀 변인 줄 알았어.
3: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3: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3: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흡수됐어요.
3: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3: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네.
3: 그냥 이렇게
0: 찍어 먹는 거.
3: 어허.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3: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0: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3: 이거 진짜
0: 역할이.
3: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저는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3: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3: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3: 있죠. 네,
0: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3: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3: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이에요.
0: I'm happy. 너무
3: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3: 네, 저도 한번
0: 떡볶이, 봄 야채 이렇게 하면
3: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3: 네, 쌈장?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3: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3: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
3: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3: 좋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사실 저도 아임 라이브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360도로 관객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살짝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아임 라이브 위해서 사실 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이스페이스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들은 좀 저 혼자서 제 작업실이나 제 집이나 제 공간에서 써내려간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약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 곡 My Space 들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Always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은 약간 델리케이트한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러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Always라는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lway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좀 보사노바 느낌의 약간 귀여운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또 손 들어주셨고 혹시 이별하신 분? 다행히도 한 분만 계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 이별이라는 게 뭐 친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이별이 슬퍼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프세요? 제가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음에 들려드릴 TVH라는 곡은 굳이 이별이 안 슬퍼도 되잖아. 그냥 좀 신나게 즐기고 나 너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당당해 라는 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 TVH 조금 신나는 곡인데 같이 재밌게 잘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르는데 몇몇 분들이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여기서 I'm Live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의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4월 초에 필리투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인데 사실 이렇게 밴드 셋으로 해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우리 밴드 멤버분들이랑 편곡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리투는 약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약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 봤는데 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아 근데 너 싫은데? 아 근데 좋아. 약간 이런 좀 양가 감정, 좀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필리투 멋진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공연장이 그 가창자가 서 있고 앞으로 쭉 그 관객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기 계신 분들 보고 뒤에 계신 분 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더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Scared of Love이라는 곡인데요.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시작하기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녹여내 보려고 한 곡이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곡에 담아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불렀을 때 조금은 마음이 좀 털어내지는 느낌? 조금 아 노래를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앞으로 더 안 무서워해도 돼,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Scared of Love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들려드릴게요.

사실 방금 거기 맞았었어야 됐는데 뭔가 말할 것들이 뭔가 많게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렸거든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I'm Live 나왔는데 빨리 가기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앵콜곡 한곡더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If You're the Rain이라는 제가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가 비라면이라는 곡인데요. 비가 오면은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괜히 약간 울적해지고 뭔가 살짝 센치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비라면은 그냥 좀비 오는 거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써본 곡이고 이 곡은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는데 또 I'm Live 왔고 밴드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 솔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I'm Live에서 관객분들의 360도를 둘러싸여서 노래를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분한분한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If You're the Rain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의 음악은 본래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음악은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음악을 향유하던 사람들의 감성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 만날 이 팀도 시대와 세대가 공감하는 우리 음악을 만드는 팀입니다. 백원 밴드 만나보실 텐데요. 백원 밴드는 우리 민요와 우리 가락을 재해석하고 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서 장르의 경계가 없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백원 밴드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백하야.
1: 예.
0: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이 백원 대감을 여기까지 불렀어?
1: 백원이란 팀이 국악 콘서트판에 공연을 하러 갔답니다요.
0: 아이 그렇게 좋은 날 우리 대감을 여기까지 불러놓고 잔치상 하나 없고 그 막걸리 한 잔도 없어.
1: 죄송합니다요.
0: 아 우리 대감이 이 소소한 정성도 대상같이 받들여서 오늘 신명나게 놀고 여러분들 다 도와드리러 내가 왔소. 아이 그나저나 우리 대감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대감이 한번 신명나게 한바탕 놀다 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1: 놀다 가주십시오.
0: 좋다. 그러면 그 한번 신명나게 놀다 가려니 그 장단 좀 국거리 장단으로 한번 올려줘.

0: 백원 밴드의 축원가 감상하셨습니다. 백하형기 씨, 원재현 씨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3: 저부터 일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원 밴드의 이제 백하형기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콘트라베이스나 뭐 기타도 치고 장구도 치고 이것저것 여러 악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원에서 원을 맡고 있고요. 저는 장구도 치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있고 또 가끔 기타도 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아까 백과 원이 만나서 백원 밴드인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2: 네,
3: 맞습니다.
0: 저는 공연을 백원만 받으실 건가 하고
3: 그렇게들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2: 그래서 네. 지금 돈을 잘 못 버는
0: 아, 그래요?
2: 네, 이름을 따라가가지고
0: 그럼 만시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 더 영입을
2: 네,
0: 하세요.
2: 네, 안 그래도 찾고 있습니다.
0: 아, 정말로요?
2: 혹시 만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하형기 씨는 사실 재즈하고 인디밴드 쪽에서 훨씬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원재현 씨는 전통음악을 전공하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 접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3: 저희는 그 김덕수 선생님 40주년 행사 때 이제 제가 베이스 세션 재현 씨가 보컬로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재현 씨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되게 특색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밴드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권유를 해서 같이 시작하게 된 팀입니다.
0: 그 원재현 씨는 처음에 이렇게 팀 하자 그랬을 네, 때 뭐 네, 네.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2: 저는 사실 백하형기 씨가 국악 쪽에서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0: 네네.
2: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왜냐면 먼저 뭔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주셨잖아요.
0: 네.
2: 그래서 뭔가 나한테 뭔가 그런 제안을 뭔가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그때가 제가 학교를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였는데 이제 막 계속 이제 전통 음악을 하다가 이제 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였고 또 마침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자, 백하형기 씨는 어반자카파의 멤버였고 또 국악방송 라디오에서 DJ하고 계시는 최고은 씨와도 밴드를 함께하고 계신데 국악과 협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0: 처음 국악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3: 저는 국악을 처음 접한 게 되게 어렸을 때인데 18살 때쯤에 그 소리꾼 이봉근 씨라고 있으세요.
0: 네네.
3: 네, 요즘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랑 이제 처음에 작은 뮤지컬에서 둘 다 어렸을 때 같이 만나서 공연을 했는데 한번 자기랑 또 다른 공연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 공연에 따라갔는데 그때 국악 뮤지컬 집단 타로라는 팀에 이제 정종임 대표님이 그때 계셨는데
0: 네.
3: 그때 공연을 같이 하시면서 같이 워크샵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타로 팀의 워크샵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그대로 갑자기 국악계에 입문을 해버렸습니다.
0: 근데 국악은 어떻게 보면 그 박자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좀 서양 악기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3: 네.
0: 서양 악기를 더 많이 해오신 분 입장에서는 국악을 배우는 게 좀 어렵진 않았습니까?
3: 처음엔 되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0: 네네.
3: 제가 그 타로에서 고성오광대라는 탈춤이 있습니다.
0: 네네네.
3: 그 고성오광대 탈춤 워크샵을 다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실용음악과 이제 대중음악은 정확히 박자 안에서 되게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국악 장단은 이 앞뒤로 밀고 땡기는 박자들이 존재하는구나를 좀 알게 되면서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고요.
0: 네. 그 두 분은 공연도 자주 하실 텐데 그 젊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연할 때에는 반응이 좀 어떤가요?
3: 저는 되게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0: 네.
3: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상수동의 이제 제비다방에서 공연을 하는데
0: 저 잘합니다. 지하에서요?
3: 네네, 그 지하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관객들 반응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4: 잘 되려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면 못 돼요.
3: 꼭 재현 씨가 나 오늘도 못했어 나 오늘도 왜 이랬지 이러면서 혼자 계속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근데 관객들 반응은 정말 괜찮습니다. 아. 정말 재밌게 들어주십니다.
2: 100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원래 풍물장구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제가 기타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음악들 만들고 싶으세요?
3: 저희는 둘이서 이제 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악기도 되게 다양하고 장르도 되게 다양하게 하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실험적인 음악들도 되게 많이 해보고 싶고 일단 원래 저희가 이제 팀을 결성하게 된 계기인 국악 포크 인디 쪽에 이제 좀 더 중점을 두고 앨범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원래 하고자 했었던 좀 다양한 실험적인 음악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0: 네.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겁니까?
3: 다음 무대는 이제 경기 잡가 중에 이제 달거리 타령이라고 있습니다.
0: 네.
3: 그 달거리 타령을 콘트라베이스와 장구로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선물놀이 할 때 그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하죠?
2: 짝쇠라고 하는데
3: 네, 짝쇠를 이제 콘트라베이스와 장구로 같이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음악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0: 알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백원 밴드의 달거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쿠킹 클래스도 여기저기 좋다는데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원하는 메뉴를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옛 기본 상차림. 근데 김예진 선생님 만나고 아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장과 김치와 발효에 꽂혀 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황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일과가 밥도 해야 되지, 또 반찬도 만들어야 되지. 제가 궁금한 거못 찾는 성격이라 이 반찬을 했을 때 무슨 맛일까? 이 양념 비율로 하면 또 무슨 맛일까?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걸못 견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거에만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요리를 사랑하는, 궁금증이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 무용을 했었고요. 정말 무용밖에 모르는, 정말 한국 무용에 미쳐있는, 전통예술에 푹 빠져있는 그런 소녀였죠. 무용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무용하기에, 특히 한국 무용을 하기에 적합한 체격도 아니었거니와 이제 집안에서 받쳐주는 그게 좀 서포트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 무용 관두고 나서는 정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배달 음식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삼시세끼 다 그냥 시켜 먹는 배달 음식. 제가 이렇게 요리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건강하고 예쁘게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첫 번째.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 조미료는 양심상 차마 못 넣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미료 대신에 맛 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천연 조미료를 만들자

0: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발효되는 과정들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숙성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지만 그 결과물이 되게 처음에 이런 맛이었는데 끝에 이런 맛으로 변하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에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했던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플랫폼을 지지다가 이제 우연히 청담동 집밥 모임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길래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2: 어머! 토끼토끼였어요!
1: 잘 지내셨어요?
2: 그렇지! 아니 실력도 이렇게 있는데 뭘 또 왔어?
0: 김예준 선생님 만나고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3: 안녕하세요. 한복 디자이너 김예진입니다. 올해 30년째 한복하고 있고요. 40년째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은 참 많이 했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 네 분, 또 고 노무현 대통령 네 분, 무비스타 그 니콜라스 케이지. 정말 세계적으로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접했죠. 코로나 때부터 조금 한가한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권했어요. 한번 집반찬으로 한번 요리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만나면 어떻겠느냐. 근데 굉장히 번쩍 뛰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복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식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낙지 호박 연포탕을 해줄 거야.
0: 예진 선생님의 쿠킹 클래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제철 재료, 신선한 채소나 그다음에 식재료들. 근데 정말 그거는 예진 선생님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에 더 반하지 않았나 싶어요.
3: 사실 그 우리 태선님은 애제자이기보다도 키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 음식 하는 걸 다 가르쳐가지고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예. 사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쳐주면 제자가 그걸 그대로 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이네? 본인이 저랑 같이 있으면 음식에 시너지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4: 선생님, 예진 선생님 어떤 면이 너무 좋아서 반하셨어요?
0: 일단 저는 항상 요리를 정말 손 많이 가고 근데 선생님 요리는 들어가는 재료 정말 없어요. 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근데 선생님은 굉장히 간결한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되게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 전 그거에 좀 반했어요.
4: 저도 지금 좀 느꼈어요.
0: 예. 네. 예진 선생님의 상차림을 딱 보고 제가 원하던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철에 나오는 채소, 나물들, 손질법 너무 정갈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임팩트 있는 고급스러운 반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아요.
5: 일단 처음 오는 분들이라서 되게 많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예진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색하지 않게 너무 즐겁게 수업했어요. 네.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 원래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이 다 느껴질 수 있게 그런 너무 그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 그래서 오늘 완전히 힐링하고 왔는 느낌.

0: 아니, 우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번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하는 건한 번이잖아.
1: 네.
0: 근데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고 하는 거는 내 건강을 지키는 건 영원한 것 같아. 그리고
1: 맞는
0: 아픈
1: 말씀.
0: 것도 잘 먹으면 안 아파지잖아.
1: 그쵸.
0: 그래서 나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지금은 낙지와 쭈꾸미 차리거든. 그래서 쭈꾸미하고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삼겹이 어울리거든. 그래서 삼겹하고 해서 맛나게 한번 불은 없지만 불맛도 좀 나면서 한번
1: 좋습니다.
0: 해줘볼게. 자, 시작하자고.
1: 네.

0: 사실 이거를 내가 어제 그저께 이천 농장에서 사왔거든. 이천 농장 사왔는데 상할까 봐 그래서 살짝 냉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얼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동 안 시키고 바로 여기서 해동시킬게요.
1: 아,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고기를 냉동에 나갔다면은 냉장에서 서서히 이제 해동했다가 먹는 게 보편적인 건데, 이렇게 하면 잡내 안 올라가요?
0: 안 올라와. 한번 봐봐. 사람들이 냉동 고기다 그러면은 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물에 담갔다든지, 그러면은 100% 냄새 나요. 항상 해동시킬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너무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녹이세요. 그러면서 구우세요. 그럼 뚜껑 닫아놓고. 그러면 절대 누린내, 비린내, 잡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뜨거워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 그러면 줄여. 그럼 소리가 들라고 있죠? 요 상태에서 그냥 구워주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냥 녹아버려. 해동이 돼.
1: 눌러붙지 않아요?
0: 안 날라붙어. 자, 지금 소리 봐. 소리 한번 들려볼게. 자, 소리가 이렇게 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
1: 네.
0: 이렇게. 이럴 때 그냥 냅둬 두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봐.
1: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이야. 언니, 어떻게 안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0: 안 눌러붙어, 이거는. 신랑도 이렇게, 돼지, 이런 볶음밥 좋아해?
1: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0: 아, 진짜?
1: 네. 특히 삼겹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0: 어머나.
1: 한복 디자이너로서 이미 많이 자리를 잡으셨고, 유명하시고 하신데, 이 요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하셨는지.
0: 사실 우리 엄마가 너 가장 이뻐하니까 네가 가서 가르쳐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 10대 때 밥상을 내가 차리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준 거지,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나는 둘째거든. 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는 그런 거지. 왜 나만 시켜? 나만 딸이고 나만 자식이야. 이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지금에 내가
1: 재산이죠.
0: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그때 다 밑바닥을 걸쳐서 되지 않았을까.
1: 이게 요리가 선생님한테는 뭐 이게 뭐 힘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셨네요.
0: 그렇지, 생활이지. 찬원 씨, 혜선 씨는 음식을 잘하잖아. 근데 여기 와서 하는 게 도움이 돼?
1: 완전 되죠.
0: 뭐가 돼?
1: 일단 저는 처음에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독학을 했잖아요. 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이 맛이 맞는 건지 뭐 먹어봤어요 알죠 제가 스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혼자 공부했는데 너무 이거를 제가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아 이런 조리법도 있구나 나도 만들어 봤지만 아 선생님은 더 쉽게 만드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재료의 원 재료의 맛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배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왜 고생을 여태 2년 반을 뭐한 거지?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만나면 너무 좋아요, 솔직히.
0: 그래? 나는 사실 혜선 씨가 이 고추장 자기가 해온 거잖아. 이 고추장. 야, 나 이거 보고서 너무너무 놀란 게, 이거 너무 잘 만드는 거야.
1: 제가 특이한 고추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늘 고추장입니다. 감칠맛이 뛰어나고 그냥 먹었을 때도 무쳤을 때도 요리를 했을 때도 활용도가 정말 높아서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간장이겠어요. 잡내를 없애주는 키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고기를 잘 구워요. 그리고요, 거기에다가 딱 간장 한 스푼 넣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탕을 미리 살짝 뿌려요. 그래서 누른내 안 나고 잡내가 전혀 안 나고 불맛도 살짝 날 거예요.

0: 고춧가루를 이렇게 미리 묻혀놓는 이유가 뭐예요?
1: 아, 그래야 이 양념이 싹 밸 때 같이 잘 배어요.
0: 아, 깍두기 놓치듯이 그렇지, 미리 그렇지. 양념을 묻혀놓는

0: 선생님은 요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1: 나는 사실 기쁜 마음, 또 설레이는 마음. 왜냐하면 이 요리라는 거는 애인과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을 때 하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음식을 만들 때는 기분 나쁠 때 만들지 말고 화날 때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음식이 맛이 없다.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맛있는 쭈꾸미 삼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한번 해봐요. 자.
2: 이건 막걸리 어딨어요?
1: 막걸리.
2: 막걸리요? 막걸리.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아유, 그래요.
0: 이제 먹어요.
1: 야, 반찬을 또 세팅을 해야지.
0: 맛있겠다. 자. 선생님, 빨리 앉으세요.
1: 이게 다겠니? 더 있지? 죽게 살려봐.
0: 또 있다고요?
1: 자.
0: 아니.
1: 저희 자, 받으시오.
0: 저 생일 아니에요. 생일 같아.
1: 항상 여자는 생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0: 저 귀하게 저를 대해야.
1: 그렇지, 그렇지. 그럼.
0: 귀한 분.
1: 아, 근데 역시 자기가 마늘 고추장을 담궈줬잖아. 마늘 고추장으로 하니까 확실히 풍미가 있다.
0: 아유, 근데 선생님의 손맛도 무시 못하죠.
1: 아, 근데 사실 이제 자기가 솜씨가 굉장히 있어요. 이 막간장 하는 거 보고 고추장 된장 담그는 거 보고 참 솜씨가 있어.
0: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가 오는 시간이 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너무 설레요.
1: 그래? 네.
0: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쇼핑하러 가는 느낌?
1: 어흠?
0: 여자들 쇼핑하러 가기 전에 설레잖아요. 저는 선생님 음식이 그래요. 오늘은 어떤 신상나물들이 올라왔을까.
1: 와, 혜선 씨 벌써 나랑 만난 지가 꽤 됐지?
0: 그럼요. 작년부터 됐습니다.
1: 그치? 야, 근데 얘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여기 오는 것이 그냥 즐겁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해주면서 뭐 신랑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게 뭐 변화가 있었어?
0: 아니, 오빠가

0: 일단은 건강해지더라고. 화장실을 덜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뿌듯하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선생님 만나고 나서 좀 건강해진 느낌? 더불어 이제 저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아유, 다행이네.
0: 그럼요. 더불어가는 세상인데. 선생님이랑 다 같이 건강하게
1: 아니,
0: 오래오래.
1: 내가 지금 내가 60대고 얘기하니? 30대고 얘기하는 거니? 알 수가 없네, 진짜.
0: 정말 많은 걸 느껴요, 진짜. 선생님 음식 하나로 행복합니다.
1: 아, 이게 또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네.
0: 선생님한테는 이 밥상이 매번 차리는 거 솔직히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나물도 하나하나 다듬어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또 음식 남으면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 보약들을. 근데 이 밥상의 의미가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1: 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만들면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동요할 수 있는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는 먹는 거에 비롯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성으로 그냥 밥을 해주면 모든 일이 잘 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주는 거거든.
0: 맞아요.
1: 내 마음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그 의미가 다 담아 있는 거지. 사실 인연이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보시의 인연은 상당히 그냥 인연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그런데 저한테 사실 이 그 배우고 가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나의 정말 인연이 되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이 음식을 만들면서 신랑하고 진짜 평생 만나는 음식처럼 아주 깨를 볶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것도 자기가 나 뭐 해줬어?
0: 고추장.
1: 그렇지. 그 고추장으로 했잖아. 오늘 꼭 신랑한테 꼭 해줘봐, 가서.
0: 도전!
1: 자기야, 근데 자기가 나보면 그때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 생각 난다고. 네. 무용했을 때. 네. 그래서 있잖아, 내가 한번 우리 혜선 씨를 위해서 내가 하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0: 진짜요?
1: 한번 입어볼래?
0: 완전 영광이죠.
1: 한번 입어보자.
0: 감사합니다.
1: 네, 준비할게. 네. 혜선 씨 너무 아름다워. 한번 나와서 좀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2: 나갈까요?
1: 세상에, 너무 예쁘다.
0: 너무 예뻐요.
1: 춤을 한번 다시 하면 어떻게 생각해? 진짜요? 무용을 한번 다시 하는 게?
0: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1: 야,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몸이 말하고 있어. 그치?
0: 옛날 생각나네.
1: 그래. 음식도 그렇게 몸으로 하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마.
0: 확 와다.
1: 외우려고 하지 마. 되죠, 그냥, 맞아요. 그냥 해. 야. 오늘의 요리는 인생의 찬미? 그래서 앞으로도 혜선 씨하고는 그냥 꾸준하게 조용히 그냥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승과 제사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형님 아우 아니고요. 그냥 동행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춤이 전부였던 저인데 그거를 딱 놓고 나니까 좀 길을 잃은 느낌?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예진 선생님 만나고 나서 못 먹어봤던, 몰랐던 제철에 나오는 정말 귀한 식재료들, 이런 것들의 그 재료 손질법, 그다음에 조리 과정, 또 먹으면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더 맛있게, 조미료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여주고 싶어서 선생님

0: 언더.
1: 어쩌면 우리가 본 것은 어둠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었던 이야기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2: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1: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0: K-Story brings the movie Time of Cinema today. It's an anthology of three shorts about movies and movie theaters. It was invited to major film festivals. Lee Jong-pil directed Chimpanzees. Yoon Gan directed Naturally. And Jang Geon-jae directed the short called The Time of Cinema. Kim Dae-myung, Won Stein, Go Ah-sung, Jang Hae-jin, Kim Hyun-kyu, and many other talented actors filled out the ensemble.
1: 영화는 오랜 친구와 같은 것이다. 때로는 잃어버린 꿈을 이야기해준다.
2: 이겼다!
1: 찾아가면 나 대신 울어주고 웃어준다.
3: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4: 혹시 너 영화하니? 너 어쩜 그렇게 안 변했냐? 얼굴이 그대로다야.
5: 지금 무슨 영화하지?
4: 지금? 극장의 시간?
0: We bring you two shorts from the anthology Time of Cinema.
6: 잠깐만.
0: The first short is called Naturally.
7: 네, 안 끝났어요.
8: 조금만 더 천천히 걸어오자. 그리고 너네 너무 붙어서 걸어오거든.
0: A sweltering summer day near any neighborhood. Child actors are filming a scene of kids at play. Then they move on to the next take. It feels like the upbeat energy has dipped a bit.
8: 다르다.
0: 자, 네. The shoot is not easy with many do-overs. Will they get an okay after this take? Nope, not this time either. They're opting for a short break. The director wants to help the child actors to be more natural.
8: 이게 실 들어가면 잘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다닐 때 있잖아. 진짜 그 경험이 다들.
0: She leads with some questions.
8: 그거랑 오늘 찍은 거랑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3: 그럼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9: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건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10: 눈앞에 있으니 잘.
0: When asked for more natural acting, the girls think about what natural acting really is. Well, did the kids manage to act more natural on camera? There are cameras, but pretend there aren't any. It's a question about movies. It is the short Naturally. Now, we turn to director Jang Geon-jae's The Time of Cinema. Woo-yeon cleans empty theaters after moviegoers leave. Joo-yeon is a projectionist who works in a dark projection room. Se-jung is the theater manager. This short is about people who work at the movie theater.
11: 저 앞에 잠깐 봐도 되죠?
0: A focus on those who love and care for movies and make public movie viewing possible. One day, Woo-yeon.
4: 저기요.
0: Stop someone in front of the bathroom.
4: 누구? 너 신영화 맞지? 우연이니?
0: Until 맞아. Bingo. Ah, they remember each other at last. Woo-yeon is excited by the chance meeting.
4: 지금? 극장의 시간?
5: 그러면 좌석 하나만 부탁해.
0: And she makes a present of a movie ticket and of time at the theater.
4: 근데 누구예요?
5: 내 친구. 오래 못 본 사람.
4: 나 이거 초대권 하나 남는 거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끊을게.
0: Oh, Se-jung also makes a present of a movie ticket to Woo-yeon.
5: 5시 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극장의 시간이래.
4: 그리고 우리
5: 밥 먹자.
0: Woo-yeon is as excited as she would be if she were the one watching it herself. As for Young-hwa, how will she remember her day at the movies? Oh, then there's this person, he managed to arrive late, only after the movie had already started.
6: 제가 이 영화 보려고 지난주부터 회사에 그 반찬 신청을 하고 제가 봤는데 혹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0: He looks desperate to see the movie.
6: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이런 동안 시간 계속 흐르는 것 같은데.
7: 저 이거 내일 오후 상영인데요.
6: 네?
7: 이거 내일 오후 5시 상영.
6: 뭐라고요? 네?
0: Oh, this is something that sometimes happens at the movies. Like writing a letter to a friend who never changes. A love letter to movies and the theater. It is the anthology Time of Cinema. Let's hear from the directors and actors. The directors explored their thoughts on movies and the cinema.
10: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일을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영화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놀이처럼 작업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아, 이 고민을 담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헐겁게 배우들과 제작진과 조금 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게 됐고
11: 극장이 좀 주인공이 되고 또 극장이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그런 이야기
0: Actress Kwa Sung took on the role of director Yoon Gun in the short Naturally.
10: 아역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아역 배우들이 정말 좋은 작품 속에서 연기하는 걸 봐도 오롯이 관객으로 보지는 못하겠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유관 감독님의 현장이 정말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번에 카메라 밖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기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Yeon-gil was convincing in her role as manager.
10: 영화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정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가 사랑하는 일에 가깝게 일하고 싶어서 극장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를 담으려고 내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 또 극장 매니저다 보니까 티켓을 끊고 나눠드리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극장에서 현학처럼 하면서 좀 일을 배웠었어요.
0: Actress Chang Hye-jin, who played a cleaner, revealed her special past.
12: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극장을 운영하셨었어요. 그 극장의 딸이죠. 매점에서 많은 것들을 팔기도 했었고 그 영사실의 기사님도 계셨고 성소 노동자 이모님도 계셨어서 그때 그분의 이미지도 많이 떠올렸었고 어렸을 때 봤던 것, 경험했던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As many people involved in movies took part, various perspectives were included.
10: 극장은 놀이터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13: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 의식을 계속 느끼면서 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4: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영화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0: This was the movie Time of Cinema about people who love movies.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Time of Cinema.
15: 배고파요.
0: Is the one with a job cut out for her, working with child actors.
3: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0: The director who wants more natural acting for her movie. Kwa Sung acted as the director of the short and played out working on a movie shoot. Her acting was not only believable, she also added ad-libs.
10: 어린이 배우 친구가 알러지가 올라와서 알러지 약을 주고 배우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했는데 지나가듯이 배우님께서 그 현장에서
16: 야 유세야! 아까 약 먹은 거 괜찮아?
10: 코야 알러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을 대사로 쓰시더라고요, 바로 즉흥적으로.
0: Critics lauded Kwa Sung's acting, which they say shows her 23 years of experience. A tribute to all who love movies. It is the movie Time of Cinema.

0: 선생님,
1: 네.
0: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빼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배녀 같은 경우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에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했대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0: 아, 직접
1: 이용?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2: 입만 벌리면?
1: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0: 몇 킬로인데요?
1: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0: 50킬로요? 네.
1: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것과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0: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1: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퉁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돛대같이 이렇게 다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3: 팀원.
0: 네.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1: 제가 있을 때 5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얘들한테.
1: 어유,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
2: 예예.
0: 아이고,
2: 반갑습니다.
0: 한눈에 알아보시네.
2: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아이고.
2: 예,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0: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3: 시베리라고 그게 와가지고.
4: 시베리.
5: 시베리.
3: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나 그로 인해 가지고 열이 왔어. 그 한참 코로나 그 날이 칠 때. 그때요, 고마워.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베리라 이렇게 몰래더라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4: 의사들이 그 시베리를 몰랐네.
3: 몰라가지고.
4: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3: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4: 그렇지. 네 사뭉. 사뭉이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3: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4: 그럼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3: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4: 내가 이건 몰래 찍었지.
3: 추억이지.
6: 34살에 시베리가 왔댔어.
7: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베리 왔으면 힘들 텐데.
6: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 시키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베리 와도.
7: 아이고야.
6: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마쳐.
8: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9: 왜 그런 거죠?
8: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칠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9: 잠수병의 원인.
8: 그게 잠수병이죠.
4: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문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떼 갖고 미역도 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이 책 보고 건강한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머구리 가지고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머구리 잠수복 입혀주고 머구리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10: 제가 남아있고
4: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9: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0: 계속 해왔을 거예요.
1: 순식간에 저승과 이승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산물.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0: 그러니까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1: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닷속에서 싸워 나왔던 그 과거의 잠수부들의 이야기죠.
0: 황혜수 쌤 얘기 들으니까 오늘은 좀 바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바다는 풍요지만 대신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0: 그러네요. 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최호정입니다. 저는 현재 LDP 무용단에서 무용수와 안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황 아마 무용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연습 잠 그런 근황이에요.
1: 최호정 무용수는 K-아치 무용 콩쿠르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남자 부문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했어요.
0: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집에서 진짜 내 모습이랑 밖에서는 또 제가 어느 날은 선생이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무용수여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을 집 안과 밖을 경계 삼아서 만든 작품인데 집의 단면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이야기들, 나와 너의 이야기, 난데 또 다른 나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삼고 초점을 둔 작품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일단 먼저, 그게 우선이었어요. 무대 안에 또 무대를 만들어 보자. 무대 안에서 뭔가 런웨이 쇼처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서치 하다가 아, 2층 집을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보면은 객기인데 전 뭐 패기 있게 도전을 한 거죠. 항상 LDP공도 회의를 하거든요, 매달. 거기서 이제 안무자에 관한 투표를 해요.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용단에서 이 무용수를 데리고 어떠한 작품을 기획할 건지. 그게 또 감사하게도 제가 됐고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이고 안무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주목도 많이 받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잖아요, 저한테. 설레기도 했어요. 나 그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 평소에 막 생각만 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대 세트, 음악 선정, 의상도 패션쇼 같은 느낌처럼 한 디자이너의 컬렉션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조명, 그리고 댄서들의 움직임. 쟁쟁한 프로들을 데리고 제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댄서한테는 이러한 걸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늘 플랜 D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오면은 A, 안 먹혀? B, 안 먹혀? C, 안 먹혀? D, 안 먹혀? 그런 멘탈이 계속 하루하루가 막 제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밤 새가면서 맨날 리서치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 작품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이에 그 정도 스케일의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다음 그 무대 공간, 방 배치 매치마다 스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안무였다고 생각됩니다.
0: 근데 일단 밸런스라는 작품이 제가 진짜 애정하는데 진짜 힘든 작품이에요. 균형과 불균형을 표현한 작품인데 기울기를 표현하고 거기에 올라타면은 이게 한 번 뜨면은 최소 2, 3m 올라가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제 작품인데 무조건 해야 되니까 벌벌 떨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그런 작품으로 수상까지 하니까 1등을 하니까 뿌듯했죠. 애정하는데 애증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안무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저의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고 같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하다 보니까 저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고 그게 이제 이야기처럼 맞춰지니까 심리에 관한 본능적인 그런 스토리라인이 짜지는 것 같고 저 자체가 본능적인 것 같아요. 해서 그런지 댄서들한테 리서치 과정에서도 요구할 때 날 것 그대로를 먼저 요구해요. 예를 들면은 고릴라 같이 해줘. 이제 댄서들이 날 것의 형태로 뽑아오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움직임적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본능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작으니까 누군가를 들어주거나 이런 컨택이 안 돼요. 그래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잘하는 게 그 당시엔 없어서 잘하는 걸 찾다 보니까 재빠르고 되게 민첩하고 테크니컬하고 화려한 뭔가 기술들이 조금 되니까 이걸 한번 살려봐야겠다. 요만했던 재능을 제가 어떻게든 키운 거죠. 막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정글 같은 곳에서 공연의 날을 써주려면 무기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무용수다? 이 정도는 조금 자부할 수 있다. 그냥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막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 그 제가 잘하는 것들만 고집을 계속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깨는 게 어려웠어요. 흡수하고 빨리빨리 이 안무자가 원하는 질감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도 힘들었고 지금도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1: 무용 분야는 양갈래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개념적으로 조금 더 확립해가면서 미학적인 걸 완성해 간다 보면 최호정 무용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움직임, 피지컬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피지컬 시어터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거든요. 최호정 무용수가 이 작업할 때 무용수로서 그 신체 조건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라서 자기 그 능력을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본인의 장점을 쌓다 보니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움직임, 한계를 넘는 스피드나 에너지를 조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간 구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걸 무용적으로 철저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작품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최호정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보완하면 좋을지 항상 한예종은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너무 많이 뭘 해야 되고 공연도 많고 연습량도 많고 수업도 많고 하니까 실력을 상승시켜요. 너 늘어! 하면 늘게 되는 뭔가 이 미션을 성사시켰을 때 성장이라는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인격체로도 성장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뭔가 관계라든지 저의 성격이나 이 학교 들어와서 정리가 되고 성장이 됐던 한예종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사고친 기억밖에 없고 애들 데리고 놀러간 기억 막 그래 남아서 그래도 하나 크게 기억이 남는 게 서울국제무용 콩쿠르 준비하면서 파이널 전날 창호 교수님한테 혼을 진짜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해서 그래서 12시까지 혼자 연습하고 너 네 영상 200번 보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집에 TV 연결해서 200번을 보고 잔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날 파이널 때 학교 문 열 때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6시에 와서 또 연습하고 또 보고 항상 안 되는 두 개가 있었어요. 한 발을 들고 밸런스를 하는 동작과 그랑 점프 큰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무대에서도 늘 큰 점프하고 바닥에 손을 짚었고 항상 덜덜거렸고 근데 파이널 때 한 번도 안 되던 게 이렇게 탁 했는데 꽂히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하고 또 하는데 기술 탁 돌았는데 착지가 완벽히 된 거예요. 어? 저도 제가 좀 놀랐어. 그렇게 하고 이제 파이널 무대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나와야 되는 딱 올라왔는데 창호쌤이 딱 앞에서 잘했다 이 딱 세 글자 말해주는데 제가 저 원래 잘 안 웃는데 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창호쌤 부여잡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컸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크게 그냥 큰 기억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저희 창호 교수님이 티거든요. 제가 펑펑 우는데
1: 결과는 아직 나지 않은데 왜 울었냐 하면서 마치 이미 1등한 것처럼
0: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막 산을 다 짚으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랬던 그냥 기억이 있어요.

0: 제가 늘 안무자로서만 활동을 많이 했고 댄서로서 뭔가 큰 임팩트가 있던 댄서는 아니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아 쟤는 춤도 저렇게 자기만의 춤이 있는 댄서네? 라고 보여줬던 무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향우 교수님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말썽쟁이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한예종 바라보고 딱 들어왔는데 목표가 한예종이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니까 목표가 없어요. 예종에 들어오니까. 근데 20살 성인이 되니까 밖에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신세계가. 서울로 상경까지 했겠다. 결국에는 학교를 잘 안 다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술도 좋아하는데 술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태위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호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저 그거 들고 와서 회개하라고. 알겠습니다. 학교 안 나오면 일단 회개해야라고 가야 돼.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모토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1: 일단은 저도 이제 뭐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최여정 무용수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남자 혼자 자취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자기 직업으로 이제 꾸려나가야 될 건데 이 일에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친한 동생처럼 이렇게 정말 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침 수업을 못 나와서 제 집이 그때 3룸에 살았는데 제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같이 자취할래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인성이 워낙 좋아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동기들 간에도 전부 다 너무 친하게 지내서 겪어보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이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건데 호기심이에요. 학교 딱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쳐볼까? 안무할 때 내가 이러한 댄서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막 호기심이 계속 커지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거 써봐야지, 나 의상 이렇게 입어봐야지, 밴드 한번 써봐야겠다, 라이브로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상상만 했던 게 실현이 됐을 때의 그 짜릿함, 그거의 발단은 결국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이 호기심으로 내가 이걸 계속 실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연출을 할 수 있고 막 해보고 싶은 것도 아직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공통점으로 듣는 말들이 있는데 젊음에서 나오는 도전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런 관객들의 평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특히 좋았어요. 딱 저 같았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해볼 거야 이런 거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환기시키는 뭔가 이런 재밌는 요소들 넣었는데 젊으니까 저렇게 그냥 기발하게도 할 수 있고 지금의 저한테 정말 그냥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젊음과 도전.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피지컬한 능력은 충분히 자기 가능치를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적인 미적이나 개념적인 그런 장르까지도 다양하게 포섭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유니크한 안무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만 너무 이제 고착되지 않고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확고한 그런 미래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건 포부는 있어요. 대한민국 현대무용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창호 교수님의 노코멘트처럼 최호정 했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보는 게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인 것 같아요.

0: 뿌려서
1: beautiful juicy part.
0: Yes.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2: 술라고.
0: 어, 소주예요?
2: 네.
0: 오.
3: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0: Yeah.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4: 그렇죠. 여기는 제사 지낼 때요.
0: 아, 제사.
4: 귀한 모습을 예쁘게 문어가 올렸다는
0: 거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곳.
4: 안동에는 이제 이십대 결혼식.
0: 결혼식에도.
4: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0: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3: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0: 아, 진짜로?
4: 일단 머리부터 시식해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0: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4: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0: 살짝, 이렇게. 버터. 버터예요. 응, 진짜 녹아요.
4: 하나 드릴게요.
0: 아, 진짜로? 네.
4: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5: 단단하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0: 네, 네.
5: 피대 피.
0: 네, 네, 피.
5: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0: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5: 이렇게 보듬마당 네. 어울릴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0: 소주?
5: 안동 소주.
0: 와, 이거랑 같이
5: 구워서
0: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5: 맹계 마을이라고.
0: 맹계 마을.
5: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든 방법도 운영하실 수 있고.
0: 그것도?
5: 시음도 할 수 있고.
0: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조금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와,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6: 예.
0: 이거 커요. 뚱뚱해요.
6: 이렇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6: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다리살.
6: 그러면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3: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0: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0: 어?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시대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 혹시 이거 참기름 짜는 거예요?
1: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very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0: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2: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감사합니다. 아.
1: I think I shopped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mauer. Let's go.
0: 시대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3: 어, 무거워.
0: 네, 무거워요. 진짜? 네. 같이.
3: 오, 이렇게 무거워.
0: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4: 어. 어.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0: 무슨 소주 하는?
4: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0: 밀로?
4: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0: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4: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0: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4: 아니요, 술 나오던 거예요.
0: 소주예요?
4: 네.
0: 오!
4: 한번 맛보실래요?
1: This is unbearable moment.
4: 괜찮아요?
0: 깔끔해요.
4: 네.
0: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4: 어, 네.
0: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4: 향이 나죠. 미래 향기.
0: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어,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어,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4: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0: 가봅시다.
4: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0: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1: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도 해서
0: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1: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에이, 이거 아, 이렇게 이거 가능해요? 오.
0: 좋아, 좋아, 진짜.
1: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0: 네, 다르죠.
1: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 가심. 네.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0: 네. 네, 두드러워지고. 오,
1: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아,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네. 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0: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1: 자.
0: 오, 오케이.
1: 어, 왜요?
0: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1: 메밀 버퀴이에요.
0: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어,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0: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0: 세요.
1: 어?
0: 60도.
1: 오, 근데 뭔가 상큼해요.
0: 네, 맞아요.
1: 오,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0: 아, 네.
1: 오, 너무 좋아요.
0: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1: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맛있는.
0: 이거 뭐예요?
1: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0: 오,
1: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0: 자, 와, 엄청 크고 좋은데. 어,
1: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0: 아, 맞아요.
1: 에이,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0: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0: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 에이,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0: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1: 예스! 네,
0: 가시죠. 네.
2: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먹겠습니다. 일단 순전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2: 한 거야.
0: 닭.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거 같아요.
1: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1: 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1: 오,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1: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1: 아,
0: 찍어 먹는 거.
1: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0: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1: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0: 네, 있어서 단짠.
1: 네.
0: 오, 너무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0: I'm happy. 너무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1: 네, 저도 한번
0: 떡볶이, 봉야채 이렇게 하면
1: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저는 상추.
1: 네, 쌈장?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1: Wow. Thank you so much.
0: Yeah.
1: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록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1: 좋아.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가피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이제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임 라이브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360도로 관객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살짝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아임 라이브 위해서 사실 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이스페이스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들은 좀저 혼자서 제 작업실이나 제 집이나 제 공간에서 써내려간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약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곡 마이스페이스 들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Always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은 약간 델리케이트한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러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Always라는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Alway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좀 보사노바 느낌의 약간 귀여운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또손 들어주셨고 혹시 이별하신 분? 다행히도 한 분만 계시.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 이별이라는 게뭐 친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그 이별이 슬퍼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프세요? 제가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음에 들려드릴 TVH라는 곡은 굳이 이별이 안 슬퍼도 되잖아. 그냥 좀 신나게 즐기고 나도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당당해라는 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 TVH 조금 신나는 곡인데 같이 재밌게 잘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르는데 몇몇 분들이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여기서 I'm Live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의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4월 초에 필리투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인데 사실 이렇게 밴드 셋으로 해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우리 밴드 멤버분들이랑 편곡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리투는 약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약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 봤는데 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아 근데 너 싫은데? 아 근데 좋아. 약간 이런 좀 양가 감정, 좀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필리투 멋진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공연장이 그 가창자가 서 있고 앞으로 쭉 그 관객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기 계신 분들 보고 뒤에 계신 분 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더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Scared of Love이라는 곡인데요.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시작하기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녹여내 보려고 한 곡이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곡에 담아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불렀을 때 조금은 마음이 좀 털어내지는 느낌? 조금 아 노래를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앞으로 더 안 무서워 해도 돼,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Scared of Love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어요. 제가 멘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뭔가 말할 것들이 뭔가 많게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렸거든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I'm Live 나왔는데 빨리 가기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앵콜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If You're the Rain이라는 제가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가 비라면이라는 곡인데요. 비가 오면은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괜히 약간 울적해지고 뭔가 살짝 센치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비라면은 그냥 좀 비 오는 거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써본 곡이고 이 곡은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는데 또 I'm Live 왔고 밴드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 솔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I'm Live에서 관객분들의 360도를 둘러싸여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If You're the Rain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불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의 음악은 본래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음악은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음악을 향유하던 사람들의 감성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 만날 이 팀도 시대와 세대가 공감하는 우리 음악을 만드는 팀입니다. 백원 밴드 만나보실 텐데요. 백원 밴드는 우리 민요와 우리 가락을 재해석하고 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서 장르의 경계가 없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백원 밴드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백하야.
1: 예.
0: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이 백원 대감을 여기까지 불렀어?
1: 백원이란 팀이 국악 콘서트판에 공연을 하러 갔답니다요.
0: 아이 그렇게 좋은 날 우리 대감을 여기까지 불러놓고 잔치상 하나 없고 그 막걸리 한 잔도 없어.
1: 죄송합니다요.
0: 아 우리 대감이 이 소소한 정성도 대상같이 받들여서 오늘 신명나게 놀고 여러분들 다 도와드리러 내가 왔소. 아이 그나저나 우리 대감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대감이 한번 신명나게 한바탕 놀다 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1: 놀다 가주십시오.
0: 좋다. 그러면 그 한번 신명나게 놀다 가려니 그 장단 좀 국거리 장단으로 한번 올려줘.

0: 백원 밴드의 축원가 감상하셨습니다. 백하현기 씨, 원재현 씨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3: 저부터 일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원 밴드의 이제 백하현기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콘트라베이스나 뭐 기타도 치고 장구도 치고 이것저것 여러 악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원에서 원을 맡고 있고요. 저는 장구도 치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있고 또 가끔 기타도 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아까 백과 원이 만나서 백원 밴드인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2: 네,
0: 저는
2: 맞습니다.
0: 공연을 백원만 받으실 건가 하고.
3: 그렇게들
0: 죄송해요.
3: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2: 그래서 지금 돈을 잘못 버는
0: 아, 그래요?
2: 네, 이름을 따라가 가지고.
0: 그럼 만시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 더 영입을
2: 네,
0: 하세요.
2: 안 그래도 찾고 있습니다.
0: 아, 정말로요?
2: 혹시 만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하영기 씨는 사실 재즈하고 인디밴드 쪽에서 훨씬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원지현 씨는 전통음악을 전공하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 접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3: 저희는 그 김덕수 선생님 40주년 행사 때 이제 제가 베이스 세션, 재현 씨가 보컬로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재현 씨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되게 특색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밴드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권유를 해서 같이 시작하게 된 팀입니다.
0: 그 원지현 씨는 처음에 이렇게 팀 하자 그랬을 때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2: 저는 사실 백하연기 씨가 국악 쪽에서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0: 네네.
2: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왜냐면 먼저 뭔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뭔가 그런 제안을 뭔가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그때가 제가 학교를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였는데 이제 막 계속 이제 전통 음악을 하다가 이제 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였고 또 마침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자, 백하영기 씨는 어반자카파의 멤버였고 또 국악방송 라디오에서 DJ하고 계시는 최고은 씨와도 밴드를 함께하고 계신데 국악과 협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 아, 네, 맞습니다.
0: 처음 국악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3: 저는 국악을 처음 접한 게 되게 어렸을 때인데 18살 때쯤에 그 소리꾼 이봉근 씨라고 있으세요.
0: 네네.
3: 네, 요즘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신데 그분이랑 이제 처음에 작은 뮤지컬에서 둘다 어렸을 때 같이 만나서 공연을 했는데 한번 자기랑 또 다른 공연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 공연에 따라갔는데 그때 국악 뮤지컬 집단 타로라는 팀에 이제 정종임 대표님이 그때 계셨는데
0: 네.
3: 그때 공연을 같이 하시면서 같이 워크샵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타로 팀의 워크샵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그대로 갑자기 국악계에 입문을 해버렸습니다.
0: 근데 국악은 어떻게 보면 그 박자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좀 서양 악기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양 악기를 더 많이 해오신 분 입장에서는 국악을 배우는 게좀 어렵진 않았습니까?
3: 처음엔 되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그 타로에서 고성오광대라는 탈춤이 있습니다. 그
0: 네네네.
3: 고성오광대 탈춤 워크샵을 다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아, 실용음악과 이제 대중음악은 정확히 박자 안에서 되게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국악 장단은 이 앞뒤로 밀고 땡기는 박자들이 존재하는구나를 좀 알게 되면서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고요.
0: 그두 분은 공연도 자주 하실 텐데 그 젊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연할 때에는 반응이 좀 어떤가요?
3: 저는 되게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상수동에 이제 제비다방에서 공연을 하는데,
0: 저잘 압니다.
3: 아,
0: 지하에서요?
3: 네네, 그 지하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관객들 반응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4: 아니, 잘 되려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면 못 돼요.
3: 꼭 재현 씨가 아나 오늘도 못했어 나 오늘도 왜 이랬지 이러면서 혼자 계속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근데 관객들 반응은 정말 괜찮습니다. 아. 정말 재밌게 들어주십니다.
2: 100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원래 풍물 장구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제가 기타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음악들 만들고 싶으세요?
3: 저희는 둘이서 이제 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악기도 되게 다양하고 장르도 되게 다양하게 하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실험적인 음악들도 되게 많이 해보고 싶고 일단 원래 저희가 이제 팀을 결성하게 된 계기인 국악 포크 인디 쪽에 이제 좀 더 중점을 두고 앨범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원래 하고자 했었던 좀 다양한 실험적인 음악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0: 네.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겁니까?
3: 다음 무대는 이제 경기 잡가 중에 이제 달거리 타령이라고 있습니다.
0: 네.
3: 그 달거리 타령을 콘트라베이스와 장구로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사물놀이 할 때 그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하죠?
2: 짝쇠라고 하는데.
3: 네, 짝쇠를 이제 콘트라베이스와 장구로 같이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음악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0: 알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100원 밴드의 달거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얻으려고 연락해 봤어.
1: 진짜 고등학교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 시간이 빨리 흘렀어.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0: 맞아.
1: 어? 참 우리도 이제 늙은 건가?
0: 늙었지.
1: 아 근데 시간이라는 게 갈수록 이렇게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건 그냥 사람의 심리인가?
0: 사람의 심리일 텐데 내가 들은 어떤 이론에 따르면 갈수록 그 심장 박동수가 느려진대. 아. 느려지면 시간도 빨리 가는 거야, 거꾸로. 그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빠를수록 아. 작은 동물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그럼 그만큼 같은 시간을 길게 느낀다는 거지. 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 아. 그럼 뭔가 경험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 평범이잖아. 그럼 우리 두뇌가 그거를 저장을 하지 않거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또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지.
2: 거즈 바이 퀵커 댄 비포. This sensation is called time dilation. In 1890, American philosopher and psychologist William James wrote that we feel time moves slower when we have more new experiences. But the more daily routines we have, the more time feels shorter. French philosopher and writer Paul Janet explained this by using ratios. To a five-year-old, 1 year is a 20% chunk of their life. But for a 50-year-old man, that just comprises 2% of their life. The longer we live, the more we perceive time to move faster. But all of this could be due to human memory. Dutch psychologist Doa Dreisma said that as we age, the density of our memory declines, making us feel that time is moving quickly. So we come to similar conclusions. People perceive time differently, and we feel it is moving by quickly. Maybe that could explain why we have more regrets as we grow older.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저희가 지금 네.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삼청동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이 삼청동에 오면은 저는 정말로 그 예술적 향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삼청동에는 정말로 대표적인 갤러리들과 미술관과 네. 궁과 네. 정말 좀 약간 이곳에는 쉬었다가 힐링해서 재충전해서 가는 곳? 그런 마을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삼청동에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0: 삼청동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네. 그런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1: 대성 씨가 굉장히 해피해피하신 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막 좋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술품을 놓치고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높게 보면서 다녀야 돼요.
0: 교수님, 네. 제가 아테네시티를 하면서 네. 약간 예술적 레이더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1: 그건 제가 인정하죠.
0: 저는 이 돌멩이 하나를 봐도 이게 예술품인지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돌멩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거든요.
1: 네, 그럼 대성 씨가 잘 찾을 수 있을지 제가 지켜볼 건데 내기 하실래요? 놓치나 안 놓치나?
0: 아, 내기요? 그 내기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1: 1.
0: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적지를 한번 가보시죠.
1: 네, 가보죠.
0: 네. 자, 일로 갈까요?
1: 일로 가요? 네.

0: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1: 네. 네. 대성 씨.
0: 네?
1: 대성 씨 졌다. 스타. 놓쳤잖아.
0: 제가요?
1: 어, 제가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0: 없어요.
1: 아이,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0: 저거예요?
1: 네.
0: 아, 와, 저기 있었구나, 작품이. 야, 그냥 진짜 지나갈 뻔했어요.

0: 저 작품은요,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지붕 위를 걷는 여자거든요. 근데 대성 씨 그거 알아요?
1: 뭐요?
0: 광화문에 해머링맨 있는 거?
1: 네.
0: 그것도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작품이거든요. 그게 광화문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인젠 그 노동의 숭고함, 그리고 인젠 현대인의 약간 기계적인 삶과 현대인의 고독을 또 표현한다고 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조금 더 예술적이고 우리가 쉴 수 있고 그런 동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재충전하는. 그래서 좀 더 현대인이 유쾌하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밝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치된 게 아닌가 싶어요.
1: 저는 좀 무섭습니다. 야, 제가 진짜 하나 놓쳤네요. 진짜 이 삼청동에는 정말로 넓고 높게 보면서 걸어 다녀야지 저런 예술 작품들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또 있어요. 또 찾으러 가봐요.
1: 또 있어요, 저런 네. 게? 교수님.
0: 네?
1: 저거 뭔가 좀 예술 작품 느낌 나거든요?
0: 아, 너무 가까이 있었다.
1: 맞죠?
0: 응.
1: 봤죠?
0: 내기 비겼다.
1: 저거 뭐죠?

0: 교수님, 이 작품을 딱 보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아요. 일단 느끼는 거는 제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 로보캅이 사람을 구한 듯한 느낌이랄까?
1: 네. 네.
0: 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이게 무슨 작품이죠, 이게?
1: 이거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라는 작품이거든요.
0: 사이보그 맞네요, 사이보그는?
1: 예.
0: 네. 오, 로보캅 느낌 났어요.
1: 원래 피에타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비통하게 안고 있는 그런 예술품을 가리키는 걸 통칭하는 거거든요.
0: 이게 피에타구나.
1: 네. 근데 이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를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0: 저 하얀 색깔, 저 성모 마리아인 거죠?
1: 네.
0: 그걸 나타내는 게 조금 좀 대충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런 느낌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0: 네네.
1: 저게 저런 조형물을 만들 때 저렇게 소조로 흙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약간 책받침 같은 거나 플라스틱 같은 걸 껴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0: 거푸집을.
1: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흙을 파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재료를 부어 넣거든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저 겉에 틀은 앞에 거푸집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예수님은 이제 재료를 넣어서 만든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백 작가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도 버리지 않고 작품의 하나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시신을 아는 모습.
0: 네네네.
1: 그거 내지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0: 한 몸이다.
1: 그런 약간 다층적인 의미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0: 오.

0: 갤러리 안에 들어오니까 네. 작품들이 네. 일단 저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네. 너무 화사하고 예쁜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는 윤석남과 윤석구 두 남매가 전시를 하는 곳이에요.
0: 남매예요?
1: 네. 아. 원래 윤석남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진 않아 좋아하셔가지고 네. 40세부터 그림을 시작하셨대요. 저는 윤석남 선생님의 드로잉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미술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거를 표현하면

0: 그럼 반대로 그 동생이었던 네. 윤석구 선생님의 작품은 어떤 느낌인가요?
1: 윤석구 선생님 역시 네. 약간 이제 버려진 사물들, 뭐 나무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그런 상처받은 것들을 헝겊으로 붙이고 싸매고 하면서 헝겊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팝적으로 탄생하기도 하고 다시 원래 성격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윤석구 선생님이나 윤석남 선생님이나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리고 재생시키는 약간 진홍곡 같은 느낌?
0: 진홍곡?
1: 저는 진짜 윤석남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게 86세신데 그 전에 전시들을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 여성의 그런 큰 스케일을 전시를 하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여성이라고 못할 것은 그렇죠. 없겠지만 네. 와 정말 그 에너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0: 야, 저도 꼭 가서 한번 나 뵐 기회가 있다면 네. 뭐 드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1: 정말 찾아가 보고 싶어요.
0: 네. 아, 진짜 멋진 작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0: 요 밖에는 되게 현대적인 네. 카페들이나 그런 것들이 쫙 줄비에 있다가 네. 요 안으로 쏙 들어오니까 마치 그 한 폭의 네. 산소와 그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제 그림 속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1: 여기는 월전 장우성, 정우성이 아니에요. 네. 장우성 선생님이 세운 미술관이에요.
0: 장우성 선생님이 누구시죠?
1: 제가 아까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네.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0: 뭐죠?
1: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이분이세요.
0: 아, 이분이 장우성 선생님이십니까? 네. 아. 그럼 네. 장우성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1: 장우선 선생님은 한국 현대화가인데요. 전통 채색 공필화법? 그런 거를 배우셔가지고 한국적 수묵화를 거의 정립시키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 잘 알려진 게 국회의사당에 백두산 천지도 그것도 그리셨고 또 현충사에 충무공 이순신 영정 그리고 또 세종대왕 기념관에 집현전 학사도도 그리셨어요. 아. 그래서 여기 미술관은 이제 선생님의 작품과 그리고 또 수집품들 그리고 또 동양 문화권의 이제 외국 작가들과 또 우리나라의 동양화 작가들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0: 아, 이곳이요?
1: 네.
0: 야, 그동안 저희 아테네 시티가 많이 이제 전시관을 많이 다니면서 약간 그 동양화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1: 맞아요. 네네네.
0: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그 아쉬움을 촉촉하게 적셔.
0: 네네네네. 얼른 보고 싶은데요?
1: 네. 그러면 보러 가시죠.
0: 네네네.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일단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 네,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2: 네.
0: 아, 지금 다 느낌이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딱 젊은 작가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림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되게 젊게 다가왔거든요.
1: 네네네.
0: 그 젊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1: 아니, 나이 들었다고 심하게

0: 실망하신.
1: 아니, 실망한 게 아니라 그만큼 되게 작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되게 젊음의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0: 그것은 아마 네. 그 좀 더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양 산수화의 기본적인 기법이 예,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어떻게 좀 더 현대화시킬까 이러한 고민 속에 나온 게 채색으로 산수화를 그려보자 해서 지금 이 붉은 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2: 그 교수님 작품의 이 붉은 산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0: 네네.
2: 이 붉은 산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에 또 비행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소폰이 이게 이렇게 병치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조합은 어떤 의도로 배치하신 거예요?
0: 붉은 산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것은 제가 그 유년 시절에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죽음 직전에 느꼈던 그 붉은색의 그 강렬함? 그것이 아마 제 작품의 붉은색으로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소폰과 비행기가 제 그림에 녹아들어가는데 색소폰은 제가 식구들을 그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5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그 허전함을 악기로 위로를 받아서 색소폰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비행기는 제 딸이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제 딸을 그림 속에 형상화 시켜 넣은 겁니다.
2: 그러면 이제 붉은 산은 어린 시절의 이제 공포.
0: 네네.
2: 그리고 색소폰과 저 푸르른 하늘은 지금 나를 치유해주는 그런 뭐 매개체들 그런 건가요?
0: 너무 잘 해석하셨는데.
2: 교수님의 붉은 산 내지는 붉은 산에 대한 공포. 그거는 언제까지 쭉 이어지실 것 같으신가요?
0: 붉은 산의 공포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수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물을 너무 싫어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감은 지금 많이 희석이 됐고 지금은 단순히 어떤 그 색이라는 조형?
2: 네.
0: 그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 교수님의 예술 세계를 쭉 이끌어오고 붉은 산을 탄생시키고 그건 또 나쁘지만도 않네요.
1: 그렇네요.
0: 그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그 한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과 성장 속에서 경험한 것들, 성장 속에서 사유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제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현대인들의 도시 생활이나 이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 억압 이런 것을 제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신선한 청량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보면서 제가 뭔가 리프레시 되면서
0: 네네.
1: 청량감을 느끼고
2: 청량감 아주 좋아요. 오늘의 키워드 청량감.
1: 청량감을 느끼면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멋진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내일부터
1: 내일 오픈하고요. 네네. 14일간 전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그럼 준비지가 한창입니다, 지금.
1: 네, 지금 DP 중이죠.
0: 아, DP라고 하나요? 이렇게.
1: 네, DP라고 합니다.
0: 어, 그냥 그 말도 되게 고급스러운 다른 단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2: 디스플레이의 준말. DP.
0: 아, 왜 DP라고 하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EM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꿈이 시인이었어요. 글 쓰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가 또 시를 쓰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책도 많이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집에 또 책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읽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고 일기 쓰는 거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다녔는데 글을 너무 쓰고 싶어서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고3 때 썼던 시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덕분에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낸다거나 지면으로만 이렇게 독자와 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낭독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자유롭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는 활발한 느낌이 들고요. 역시나 SNS 같은 것들이 또 발달하면서 그런 뭐 직접적인 소통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예전에는 좀 시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어려운 거, 뭐 계속 탐구해야 되는 거 그런 걸로 좀 아는 분들이 많았다면 좀 소유되고 향유되고 뭔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좀 더 그런 콘텐츠로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서로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 같은 걸 많이 받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도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익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 번역이 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번역된다는 경험 그리고 굉장히 여러 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해 주신 소재 씨는 또 저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고 2세를 찍게 돼서 네, 리커버 에디션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리커버 에디션이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 작가분의 사진으로 예쁘게 나오게 돼서 더 표지가 예뻐진 만큼 또 많은 독자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어라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계속 글을 읽고 쓰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세계로 열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뭔가 내가 표현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다는 것이 쉽고도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른 분들 우리 문화권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제 작품을 읽힐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저를 되게 넓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번역본이 나온 덕분에 한 두어 번 정도 낭독 행사를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낭독 행사 중에 하나는 하나의 텍스트를 12분의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주신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왜냐면 보라의 바깥이라는 제 첫 시집 제목을 어떤 분들은 뭐 울트라 바이올렛, 어떤 분들은 뭐 아웃 오브 퍼플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 만약에 해외북 독자분들이 읽고 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내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과 병. 왜 어떤 밤은 수처럼 묻어나고 어떤 시간은 깨어져 빛나는 유리조각이 되나. 얼음으로 가득 찬 입을 열어 창백해진 이름을 부를 때 입속에서 외계의 돌이 씹힌다. 밤의 검은 가루를 몸에 새겨 불길한 문신을 엮고 지난 꿈들을 위해 신전을 차려야 하는가. 혀 밑으로 깨진 별을 숨기면 몸속의 돌들이 일제히 달을 향해 빛났다. 남모르는 이의 손톱을 태워 연기를 마시면 다른 몸을 얻은 것 같다. 뼛속으로 빛들이 스며들어 살이 깊숙이 녹아내리는데 왜 어떤 몸은 부딪혀 불꽃이 일고 어떤 몸은 꿈속에 얼룩으로 머무르는가.

둘 다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예쁘게 담느냐, 아무렇게나 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이나 손질한 다음에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 요리도 이렇게 어떤 재료들을 각기 떨어져 있는 재료들을 섞고 뭐 만지고 뭐 다 볶고 이래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도 이제 각기 떨어져 있던 단어, 문장, 언어들을 조합하여서 하나의 뭐 멋진 요리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같을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런 점도 시와 요리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세계가 굉장히 넓고 크고 좀 공허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막 허우적대다가도 이렇게 붙들고 숨을 쉴 수 있는 부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뭔가 계속 자신을 기록한다는 점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계의 어떤 사물이든 뭐 순간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좀 더 나만의 진실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제 롤모델이 있는데 비슬라바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굉장히 곱슬머리에 시가를 이렇게 딱 물고 커피를 마시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멋진 할머니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desperate to see the movie.
1: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이런 동안 시간 계속 흐르는 것 같은데.
2: 저 이거 내일 오후 상영인데요.
1: 네?
2: 이거 내일 오후 5시 상영.
1: 뭐라고요? 네?
0: Oh, this is something that sometimes happens at the movies. Like writing a letter to a friend who never changes. A love letter to movies and the theater. It is the anthology Time of Cinema. Let's hear from the directors and actors. The directors explored their thoughts on movies and the cinema.
3: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일을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영화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놀이처럼 작업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아, 이 고민을 담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헐겁게 배우들과 제작진과 조금 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게 됐고
4: 극장이 좀 주인공이 되고 또 극장이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그런 이야기
0: Actress Kwa Sung took on the role of director Yoon Gang in the short Naturally.
3: 아역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아역배우들이 정말 좋은 작품 속에서 연기하는 걸 봐도 오롯이 관객으로 보지는 못하겠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유강 감독님의 현장이 정말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번에 카메라 밖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Yeon-kyo was convincing in her role as manager.
5: 영화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정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가 사랑하는 일에 가깝게 일하고 싶어서 극장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를 담으려고 내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 또 극장 매니저다 보니까 티켓을 끊고 나눠드리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극장에서 전학처럼 하면서 좀 일을 배웠었어요.
0: Actress Chang Hye-jin, who played a cleaner, revealed her special past.
6: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극장을 운영하셨었어요. 또 극장의 딸이죠. 매점에서 많은 것들을 팔기도 했었고 또 영사실 기사님도 계셨고 방송 노동자 이모님도 계셨어서 그때 그분의 이미지도 많이 떠올렸었고 어렸을 때 봤던 것, 경험했던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As many people involved in movies took part, various perspectives were included.
3: 극장은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7: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 의식을 계속 느끼면서 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영화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0: This was the movie Time of Cinema about people who love movies.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Time of Cinema.
9: 배고파요.
0: Is the one with a job cut out for her, working with child actors.
10: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0: The director who wants more natural acting for her movie. Kwa Sung acted as the director of the short and played out working on a movie shoot. Her acting was not only believable, she also added ad-libs.
3: 어린이 배우 친구가 알러지가 올라와서 알러지 약을 주고 배우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했는데 지나가듯이 배우님께서 그 현장에서
10: 야 유세야, 네? 아까 약 먹은 거 괜찮아?
3: 호야, 알러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을 대사로 쓰시더라고요, 바로 즉흥적으로.
0: Critics lauded Kwa Sung's acting, which they say shows her 23 years of experience. A tribute to all who love movies. It is the movie Time of Cinema.

0: 선생님, 네.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빼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해녀 같은 경우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에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했대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2: 아, 직접
1: 이용?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3: 입만 벌리면?
1: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0: 몇 킬로인데요?
1: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2: 50킬로요? 네.
1: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것과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0: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1: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퉁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돛대같이 이렇게 다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2: 네.
0: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1: 제가 있을 때 5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이거 키트.
1: 어유,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
2: 아이고,
0: 아이고,
2: 반갑습니다.
0: 한눈에 알아보시네.
2: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아이고.
2: 예, 들으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0: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3: 시베리라고 그게 와가지고.
4: 시베리.
0: 시베리.
3: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나 그로 인해가지고 열이 왔어. 그 한참 코로나 그 난리 칠 때. 그때요, 고마워.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비리라 이렇게 몰래더라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4: 의사들이 그 시베리를 몰랐네.
3: 몰라가지고.
4: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3: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4: 그지 네 사몽, 사몽이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3: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4: 그래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3: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내가,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4: 내가 이거 몰래 찍었지.
3: 추억이.
5: 34살에 시비리가 왔댔어요.
6: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비리 왔으면 힘들 텐데.
5: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시 했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비리 와도.
6: 아이고야.
5: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맞춰.
7: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8: 왜 그런 거죠?
7: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칠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8: 잠수병의 원인.
7: 그게 잠수병이죠.
9: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문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떼 갖고 미역도 막 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이 책 보고 건강한 그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먹으리 가지고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먹으리 잠수복 입혀주고 먹으리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10: 제일 남아 있다
9: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11: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계속 해왔을까요?
7: 순식간에 처성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 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산물.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11: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7: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닷속에서 싸워 나왔던 그 과거의 잠수부들의 이야기죠.
11: 황혜쌤 얘기해서 들으니까 오늘은 좀 바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7: 바다는 풍요지만 대신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11: 그러네요. 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Munggyeong is where you can discover something new each step of the way.
2: 제가 문경에 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디냐면 올해 처음 생긴, 올 봄에 생긴 신상 관광지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1: Today, travel writer 변종모 takes us on an exciting trip to Munggyeong. It begins at the Pongmyeonsan Suspension Bridge, stretching along the mountain slopes.
2: 우와, 진짜 크죠? 이렇게 큰 출렁다리일 거라고는 전 생각을 못했거든요.
1: The total length is 166 meters, enough to trigger an adrenaline rush.
2: 앞으로 보면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밑을 봐야 합니다. 밑을 보면 조금 떨립니다. 360도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데 너무 감사한 풍경입니다.
1: We're off to Munggyeong, a charming place surrounded by mountain slopes. 마운틴 패스 connecting 충청북도 and 경상북도 provinces 642 meters above sea level. It's the Munggyeong Sejae Pass, which is visited by some 6 million people annually.
2: 문경 세제입니다. 그 새들도 한 번에 날아가지 못하고 쉬어간다는 곳인데요. 과거에는 이 길로를 통해서 서울에 시험을 보러 다녔답니다.
1: Juhulgwan, or gate number one of the Munggyeong Sejae Pass, was a fortress for defending the country after the 16th century Japanese invasion and the beginning of a road leading to Seoul. This trail has been walked on by many since ancient times. Right next to it, there is a refreshing valley. It is Sejae Valley, which stretches along the Munggyeong Sejae Pass. The vibrant sound of water welcomes the traveler.
2: 이 길이 원래 한국의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되었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이 정도로 정리 잘 되고 좋은 길이 있을까 싶을 정도네요.
1: A walk on the scenic trail brings us to an old tavern.
3: 거기 나으리도 잠깐 저희 주방에서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2: 안 그래도 한번 지나가다가 목소리 워낙 좋으셔가지고.
3: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2: 이거 뭡니까?
3: 예, 저희 이거 문경시에서 엽전을 이용해서 음식으로 교환해보는 주막 체험 행사이옵니다.
2: 10개 주세요.
3: 예, 10장, 10분이요. 예, 감사합니다.
1: One coin costs 1,000 won.
3: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2: 고맙습니다. 네.
1: The Munggyeong Sejae Tavern Experience Program is offered only on weekends.
2: 이 인절미 얼마예요?
4: 저희 천 원에 네 조각 드리고
2: 있어요.
5: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꽤 많은데 제가 천 원어치만 살려다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두 냥 줬습니다.
1: Flavorful Injeolmi rice cakes make a perfect snack.
2: 원래 호랑이가 그러잖아요. 이런 데 가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전 절대 떡 안 줄 것 같아요. 왜 내가 호랑이한테 떡을 줘야 돼. 야.
1: The highlight of the tavern program is donning a scholar's outfit.
5: 이 자리가 예전부터 이제 주막 터라서 여기가 그냥 두면 되게 심심한 자리예요. 제일 요 과거 시험 보러 갔을 때 포인트.
2: 아, 그래요? 예. 이게 백팩은 아니고 예. 그러면
5: 옛날을 갈 때
2: 서류 가방.
5: 네, 그렇죠.
2: 책 가방.
5: 집신도 하나 매달고
2: 이번 시험 잘 돼야 돼. (웃음) 이 이게 그거다. 저 진짜 처음 봅니다. 한글로 된 옛날부터 있던 비석이잖아요, 이게. 고로 된 데 산불교신.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세울 만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너무 울창한데 이게 불에 타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네. 예나 지금이나 자나깨나 산불 조심.
1: It's the first stone post set up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o protect nature. Just as we're about to go see the second gate, a beautiful waterfall comes into view. It's Chogok Waterfall, just in time to wash off the traveler's sweat.
2: 아,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 동양화가 왜 아름다운지 알게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죠. 이 폭포가.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이 조곡 폭포 자체가 반이 엄청 여러 단위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가지 않아요. 다 저처럼 사진 찍고 갑니다.
1: A picturesque spot discovered on a hot summer day. After about an hour of walking, we arrive at gate number two called Chogokwan.
2: 네, 영남에서 한양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추풍령도 있고 중령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 선비님들은 반드시 여기 문경세제를 통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답니다. 아, 문경세제를 통하면 좋은 소식을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통과해보겠습니다.
1: The old name of Mungyeong was Munhi, meaning hear and joy. Hence, a place where good news was delivered. That's why even scholars from the southwestern region walked long distances to cross the Mungyeongsaejae Pass to reach Seoul.
2: 지금 제가 이관문에서 삼관문으로 가는 길인데 문경세제 구간 중에서 제일 힘든 구간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를 장원급제길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1: Scholars took this trail believing they would be finally rewarded for their hard work.
2: 오는 길이 다 예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길이 다른 외국보다 저는 훨씬 순하고 아름답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1: Finally, the last gate, 조령관. Ancient scholars probably dreamed of a better life in Seoul. The Yeonggang River begins on Songdisan Mountain and flows into the Nakdonggang River. It separates Mungyeong into east and west sides, and it has been a part of local residents' lives over many centuries.
2: 여기는 선유동 계곡물과 문경세제 계곡물이 만나서 흐르는 영강이라고 하는데요. 문경 어딜 가나 이런 시원한 강을 끼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A cool breeze blows from the river. A man doing something in the river catches the eye.
2: 저기 멀리서 어떤 분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동네 분이 그러신데 저분 되게 유명하신 맨손으로 고기 잡으시는 분이랍니다. 그냥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1: This man is famous for fishing in the Yeonggang River with bare hands for more than 50 years now. He relies on his hands to detect fish hiding among rocks. Just then, he has caught a fish with his bare hands indeed. Kwon Se-guk has been fishing in the river every day. This is how he earned money to pay for his three children's education.
2: 야, 저 제 위에서 계속 선생님 지켜보고 계속 있었거든요.
6: 예.
2: 이거 직접 다 잡으신 거죠,
6: 그렇죠.
2: 와.
1: The fish looks small but very agile.
2: 종류가 이게 이름이
6: 일단 꺾기.
2: 네. 맨손으로 어떻게 잡으세요, 이렇게?
6: 일단 바위 속에 은신하기, 고기가 은신하기 좋은 데 항상 나 있으면 일단 손이 가요.
2: 네네.
6: 그래 가면서 양쪽 구멍을 다 막으면 갈 데가 없잖아.
2: 아.
6: 머리를 저기 내 손쪽으로 몰만.
2: 아.
6: 잡으니까 이렇게. 잡으니까.
2: 손을 그물처럼 이렇게 그렇죠. 가져가지고.
6: 예, 그렇죠. 가져주요.
2: 이걸로 그러면 어떤 음식 드시는 거예요?
6: 매운탕 먹지요, 매운탕.
2: 아, 매운탕. 예. 네. 네.
1: As they say, beat the heat with the heat. We're off to try hot spicy soup made with fresh aucha perch.
6: 사장님.
7: 예, 안녕하세요.
6: 그 안 죽고 사고 싶어요, 그러다.
7: 안녕하세요.
6: 네. 배를 또 물에 갖다 놨나?
7: 물에.
5: 고기를 좀.
7: 물에.
6: 금방 다는 금방 잡은 거니까.
5: 뭐 요거밖에 못 잡았어요.
6: 몰라, 물에 갔는데 고기가 많이 안 많더라고. 안 많아요.
5: 아, 비가 많이 와서 좀 그렇긴 하겠다.
6: 네.
5: 좀 적게 잡은 거지. 이래 네. 다음에 많이 잡아요.
6: 예, 네. 네.
2: 다음에 많이 잡아. 진짜. 그러시고 난 이게 많은 줄 알았어.
1: Ingredients are said to account for 80% of the taste of food. A soup made with fresh aucha perch. How does it taste?
5: 일곱수라서 그런지 좀 살이 더 탄탄하고 단단하고 맛있다고 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해요.
1: The remaining 20% is determined by a seasoning made with the gochujang paste. In Munyeong, it is made with Shisandra berries, a local specialty. 더 longer you boil it, the richer the flavor.
5: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이게 대량으로 많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귀한 음식이에요.
8: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귀한 음식이 아니었는데.
5: 예, 예, 맞아요. 그때는 뭐 진짜 그 소고기 뭐 이런 것도 먹기 힘들고 이러니까 전부 강에 가서 고기만 잡으면 전부 매운탕으로 거의 매운탕 먹으면 보신하는 거예요.
1: Though times have changed, this soup remains the soul food of many.
2: 아, 맛있다, 맛있다. 깻잎향도 확 나고.
1: After tasting the broth, it's time to try the fish.
2: 자, 이제 뼈를 바르겠습니다. 얘는 원래 꼭지가 뼈채 먹어도 되는 건가 봐요. 엄청 부드럽고 뼈가.
1: It starts raining suddenly. Even the sound of the rain feels deep.
2: 제가 이거 첫 술을 딱 떴지 않습니까? 근데 영광이 비까지 내립니다. 이거 정말 문경 좋아지려고 합니다. 큰일 났어.

0: 아니 이 더운 날에도 이 뜨거운 게 맛있을 일이에요.
1: It's a dish that will make you forget about fatigue. replenishing the energy, it's time to try something new in Munggyeong.
0: Adventure Park라고요.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 제가 의외로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1: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like adventures and activities.
0: 군대 있을 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줄 서잖아요. 그때는 막 구박받으면서 줄 섰는데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2: 무서워요?
0: 아, 무서우면 오바하고 약간 떨리는 느낌.
1: It's a 12-section adventure course made of wood and ropes. It feels like exploring the woods.
0: 약간 나무 사이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다람쥐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좋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Here's the highlight of Adventure Park, a zip line.
4: 안녕하세요.
5: 도착 준비해 주세요.
4: 네. 괜찮아요?
6: 네, 괜찮습니다.
4: 자.
0: 202m라고 하는데 전 끝까지 가서 문경 세제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1: It's like flying in the sky. The beautiful scenery of Chuhursan Mountain unfolds right before the eyes. 마지막 leg of our trip to Munggyeong. It's reminiscent of a village from a fairy tale.
0: 귀엽다, 귀엽다.
1: It's a campsite.
0: 와, 넓다. 우와. 여기도 그림인데요, 그림. 우와. 네, 여기 빨간 스모프집 지붕 사이로 보이는 세제 계곡과 여기 산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멀리는 저기 또 비구름이 몰려오네요. 와,
6: 별을 보기 힘들군요.
0: 네, 오늘 별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지만 눈에 별을 놓고 제가 밖을 바라보겠습니다.
1: With green mountains on all sides, the natural scenery of Munggyeong is like a masterpiece. Once you visit it, you can't help but wonder what it looks like in other seasons.

0: 아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Hey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1: 제사
0: 중일 때요. 아, 제사.
1: 귀한 음식으로 예쁜 문어가 올렸잖아요.
0: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네, 올라가는 곳.
1: 안동에는 이제 음식점, 결혼식.
0: 결혼식에도.
1: 상대문화 할 때 이제 문어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죠.
0: 아, 그, 아 그거 안 돼요? 와.
1: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어요.
0: 오, 감사합니다.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1: 서로 다 드렸으니까 한번 시식해보세요.
0: 아, 진짜로?
1: 일단 모두 머리 한번 시식해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0: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1: 살짝 찍어서 드셔도 돼요.
0: 살짝, 이렇게. Butter. Butter. Butter. 응, 진짜 녹아요.
1: 하나 드릴게요.
0: 아, 진짜로?
1: 네.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2: 단단하고 예, 예.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0: 예, 예.
2: 피대피
0: 예, 예, 피
2: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0: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2: 이렇게 보듬마다 네. 어울릴만한 중류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0: 소주?
2: 안동 소주.
0: 와, 이거랑 같이
2: 구워서
0: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한 잔. 너무 좋아요.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2: 맹계 마을이라고.
0: 맹계 마을.
2: 맹계 마을 가면은 만들 방법도 구경하실 수 있고.
0: 그것도?
2: 시음도 할 수 있고.
0: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좋은 품에 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예,
2: 나비.
0: 예, 나비. 나비, butterfly, butterfly.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어,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닭이죠?
3: 예.
0: 네. 이거 커요. 퉁퉁해요.
3: 두께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3: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3: 그러면은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네.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실례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참기름 차는 거예요?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very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아까 그 안동의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1: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아. I think I...

0: too much,
1: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mauer. Let's go.
2: Shireamnida, geseo.
3: Geseo.
2: Oh,
3: 무거워요.
2: 진짜? 오, 가시.
3: 오, 이렇게 무거워.
2: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4: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1: 무슨 소주 하는?
4: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1: 밀로?
4: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4: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2: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4: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2: 소주예요?
4: 네. 한번 맛보실래요?
2: This is unbearable moment.
4: 괜찮아요?
2: 깔끔해요.
4: 네.
2: 깔끔하면서 근데 전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4: 네.
2: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4: 향이 나죠. 밀의 향기.
2: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그라파 있죠.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4: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2: 가봅시다.
4: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2: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2: 40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4: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2: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거 이렇게 그 가능해요?
4: 네.
2: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와, 다르네요.
4: 네, 다르죠.
2: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4: 네.
2: 완전히 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4: 네, 두드러워지고.
2: 이거.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4: 네.
2: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4: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2: 자!
4: 오케이.
2: 왜요?
4: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2: 메밀 버퀴시예요.
4: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2: 그사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4: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2: 꿀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세요.
4: 60도.
2: 근데 뭔가 상큼해요.
4: 네, 맞아요.
2: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4: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2: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4: 이거 뭐예요?
2: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안동.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한 고등어죠.
4: 자, 와, 엄청 크고 좋네. 어,
2: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4: 아, 맞아요.
2: 에이,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4: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2: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4: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2: 에이,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삶은. 제가 제일 닭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4: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2: 예스! 네,
4: 가시죠. 네.
2: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0: 맛있게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먹겠습니다. 일단 순전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뭐가 크런치한 거야?
0: 닭.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1: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너무 잘 맞아요. 오,
1: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1: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적으로.
0: 자,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1: 그냥 이렇게
0: 찍어 먹는 거.
1: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0: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1: 이거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1: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1: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1: 있죠.
0: 네, 있어서 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 잘 나와요.
1: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1: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3: I'm happy.
0: 너무
1: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그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0: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누나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America's Jung Hee-seok연구원. Bank은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야, 저희가 지금 네.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삼청동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이 삼청동에 오면은 저는 정말로 그 예술적 향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삼청동에는 정말로 대표적인 갤러리들과 미술관과 네. 궁과 네. 정말 좀 약간 이곳에는 쉬었다가 힐링해서 재충전해서 가는 곳? 그런 마을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삼청동에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0: 삼청동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네. 그런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1: 대성 씨가 굉장히 해피해피하신 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막 좋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술품을 놓치고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높게 보면서 다녀야 돼요.
0: 교수님, 네. 제가 아텐드시티를 네. 하면서 네. 약간 예술적 레이더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1: 그건 제가 인정하죠.
0: 저는 이 돌멩이 하나를 봐도 이게 예술품인지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돌멩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거든요.
1: 네, 그럼 대성 씨가 잘 찾을 수 있을지 제가 지켜볼 건데 내기하실래요? 놓친

0: 위를 보세요. 이작품은요,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지붕 위를 걷는 여자거든요. 근데 대성 씨 그거 알아요?
1: 뭐요?
0: 광화문에 해머링맨 있는 거?
1: 네.
0: 그것도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작품이거든요. 그게 광화문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인젠 그 노동의 숭고함, 그리고 인젠 현대인의 약간 기계적인 삶과 현대인의 고독을 또 표현한다고 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조금 더 예술적이고 우리가 쉴 수 있고 그런 동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재충전하는. 그래서 좀 더 현대인이 유쾌하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밝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치된 게 아닌가 싶어요.
1: 저는 좀 무섭습니다. 야, 제가 진짜 하나 놓쳤네요. 진짜 이 삼청동에는 정말로 넓고 높게 보면서 걸어 다녀야지 저런 예술 작품들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또 있어요. 또 찾으러 가봐요.
1: 또 있어요, 저런 네. 게? 교수님.
0: 네?
1: 저거 뭔가 좀 예술 작품 느낌 나거든요?
0: 아, 너무 가까이 있었다.
1: 맞죠?
0: 응.
1: 봤죠?
0: 내기 비겼다.
1: 저거 뭐죠?

0: 교수님, 이 작품을 딱 보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아요. 일단 느끼는 거는 제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 로보캅이 사람을 구한 듯한 느낌이랄까?
1: 네.
0: 네. 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이게 무슨 작품이죠, 이게?
1: 이거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라는 작품이거든요.
0: 오, 사이보그 맞네요, 사이보그는?
1: 예.
0: 네. 오, 로보캅 느낌 났어요.
1: 원래 피에타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비통하게 안고 있는 그런 예술품을 가리키는 걸 통칭하는 거거든요.
0: 그게 피에타구나.
1: 네. 근데 이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를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0: 저 하얀 색깔, 저 성모 마리아인 거죠?
1: 네.
0: 그걸 나타내는 게 조금 좀 대충만 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런 느낌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0: 네, 네.
1: 저게 저런 조형물을 만들 때 저렇게 소조로 흙으로 만들어요. 그런 받침 약간 책받침 같은 거나 플라스틱 같은 걸 껴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0: 거푸집을.
1: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흙을 파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재료를 부어 넣거든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저 겉에 틀은 앞에 거푸집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예수님은 이제 재료를 넣어서 만든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백 작가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도 버리지 않고 작품의 하나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시신을 아는 모습.
0: 네네네.
1: 그거 내지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0: 한 몸이다.
1: 그런 약간 다층적인 의미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0: 오.

0: 갤러리 안에 들어오니까 네. 작품들이 네. 일단 저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네. 너무 화사하고 예쁜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는 윤석남과 윤석구 두 남매가 전시를 하는 곳이에요.
0: 남매예요?
1: 네. 아. 원래 윤석남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진 않으셨는데 너무너무 미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40세부터 그림을 시작하셨대요. 저는 윤석남 선생님의 드로잉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미술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거를 표현하면

0: 그럼 반대로 그 동생이었던 네. 윤석구 선생님 작품은 어떤 느낌인가요?
1: 윤석구 선생님 역시 네. 약간 이제 버려진 사물들, 아... 뭐 나무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그런 상처받은 것들을 헝겊으로 붙이고 싸매고 하면서 헝겊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팝적으로 탄생하기도 하고 다시 원래 성격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윤석구 선생님이나 윤석남 선생님이나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리고 재생시키는 약간 진홍곡 같은 느낌?
0: 진홍곡?
1: 저는 진짜 윤석남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게 86세신데 그 전에 전시들을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 여성이 그런 큰 스케일을 전시를 하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여성이라고 못할 것은 그렇죠. 없겠지만 네. 와 정말 그 에너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0: 저도 꼭 가서 한번 나 뵐 기회가 있다면 네. 뭐 드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1: 정말 찾아가 보고 싶어요.
0: 네. 아 진짜 멋진 작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0: 야, 요 밖에는 되게 현대적인 네. 카페들이나 그런 것들이 쫙 줄비에 있다가 네. 요 안으로 쏙 들어오니까 마치 그 한 폭의 네. 아, 산수와 그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제 그림 속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1: 여기는 월전 장우성. 정우성이 아니에요. 네. 장우성 선생님이 세운 미술관이에요.
0: 장우성 선생님이 누구시죠?
1: 제가 아까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네.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0: 뭐죠?
1: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이분이세요.
0: 아, 이분이 장우성 선생님이십니까? 네. 아. 그럼 네. 장우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1: 장우선 선생님은 한국 현대화가인데요. 전통 채색 공필화법 그런 거를 배우셔가지고 한국적 수묵화를 거의 정립시키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 잘 알려진 게 국회의사당에 백두산 천지도 그것도 그리셨고 또 현충사에 충무공 이순신 영정 그리고 또 세종대왕 기념관에 집현전 학사도도 그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미술관은 이제 선생님의 작품과 그리고 또 수집품들 그리고 또 동양 문화권의 이제 외국 작가들과 또 우리나라의 동양화 작가들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0: 아, 이곳이요?
1: 네.
0: 야, 그동안 저희 아트앤드시티가 많이 이제 전시관을 많이 다니면서 약간 그 동양화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1: 맞아요. 네네네.
0: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그 아쉬움을 촉촉하게 적셔.
0: 네네네네. 얼른 보고 싶은데요?
1: 네. 그러면 보러 가시죠.
0: 네네네네.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아, 일단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2: 네,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근무하고 있는 조상열입니다.
0: 아, 조상열 교수님.
3: 교수님, 네.
0: 지금 딱 느낌이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딱 그림을 보자마자 굉장히 젊은 작가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 아, 그렇습니다.
0: 그림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되게 젊게 다가왔거든요.
2: 네네네.
0: 그 젊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2: 아니, 나이 들었다고 실망하시는.
0: 아니,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되게 작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되게 젊음의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2: 그것은 아마 네. 그 좀 더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양 산수화의 기본적인 기법이 예, 그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좀 더 현대화 시킬까 이러한 고민 속에 나온 게 채색으로 산수화를 그려보자 해서 지금 이 붉은 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3: 그 교수님 작품의 이 붉은 산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2: 네네.
3: 이 붉은 산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에 또 비행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소폰이 이렇게 병치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조합은 어떤 의도로 배치하신 거예요?
2: 붉은 산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것은 제가 그 유년 시절을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죽음 직전에 느꼈던 그 붉은색의 그 강렬함? 그것이 아마 제 작품의 붉은색으로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소폰과 비행기가 제 그림에 녹아 들어가는데 색소폰은 제가 식구들을 그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5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그 허전함을 악기로 위로를 받아서 색소폰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비행기는 제 딸이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제 딸을 그림 속에 형상화시켜 넣은 겁니다.
3: 그러면 이제 붉은 산은 어린 시절의 이제 공포.
2: 네네.
3: 그리고 색소폰과 저 푸르른 하늘은 지금 나를 치유해주는 그런 뭐 매개체들 그런 건가요?
2: 너무 잘 해석하셨는데.
3: 교수님의 붉은 산 내지는 붉은 산에 대한 공포. 그거는 언제까지 쭉 이어지실 것 같으신가요?
2: 붉은 산의 공포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수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물을 너무 싫어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감은 지금 많이 희석이 됐고 지금은 단순히 어떤 그 색이라는 조형?
3: 네.
2: 그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 교수님의 예술 세계를 쭉 이끌어오고 붉은 산을 탄생시키고 그건 또 나쁘지만도 않네요.
0: 그런데요.
2: 그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그 한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과 성장 속에서 경험한 것들, 성장 속에서 사유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제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현대인들의 도시 생활이나 이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 억압, 이런 것을 제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신선한 청량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보면서 제가 뭔가 리프레시 되면서
2: 네네.
0: 청량감을 느끼고
3: 청량감 아주 좋아요. 오늘의 키워드 청량감.
0: 청량감을 느끼면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멋진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내일부터
1: 내일로 오픈하고요. 네네. 14일간 전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그럼 준비지가 한창입니다, 지금.
1: 예, 지금 DP 중이죠.
0: 아, DP라고 하나요? 이렇게.
1: 네, DP라고 합니다.
0: 어, 그냥 그 말도 되게 고급스러운 다른 단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2: 디스플레이의 준말. DP.
0: 아, DP라고 하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이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꿈이 시인이었어요. 글 쓰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가 또 시를 쓰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책도 많이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집에 또 책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읽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고 일기 쓰는 거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다녔는데 글을 너무 쓰고 싶어서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고3 때 썼던 시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덕분에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낸다거나 지면으로만 이렇게 독자와 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낭독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자유롭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는 활발한 느낌이 들고요. 역시나 SNS 같은 것들이 또 발달하면서 그런 뭐 직접적인 소통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예전에는 좀 시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어려운 거, 뭐 계속 탐구해야 되는 거 그런 걸로 좀 아는 분들이 많았다면 좀 소유되고 향유되고 뭔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좀 더 그런 콘텐츠로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서로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 같은 걸 많이 받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도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익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 번역이 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번역된다는 경험 그리고 굉장히 여러 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해주신 소재 씨는 또 저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고 2세를 찍게 돼서 네, 리커버 에디션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리커버 에디션이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 작가분의 사진으로 예쁘게 나오게 돼서 더 표지가 예뻐진 만큼 또 많은 독자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어라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계속 글을 읽고 쓰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세계로 열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아 뭔가 내가 표현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다는 것이 쉽고도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른 분들, 우리 문화권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제 작품을 읽힐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저를 되게 넓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번역본이 나온 덕분에 한 두어 번 정도 낭독 행사를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낭독 행사 중에 하나는 하나의 텍스트를 12분의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주신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왜냐면 보라의 바깥이라는 제 첫 시집 제목을 어떤 분들은 뭐 울트라 바이올렛, 어떤 분들은 뭐 아웃 오브 퍼플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 만약에 해외 독자분들이 읽고 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내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과 병. 왜 어떤 밤은 수처럼 묻어나고 어떤 시간은 깨어져 빛나는 유리조각이 되나. 얼음으로 가득 찬 입을 열어 창백해진 이름을 부를 때 입속에서 외계의 돌이 씹힌다. 밤의 검은 가루를 몸에 새겨 불길한 문신을 엮고 지난 꿈들을 위해 신전을 차려야 하는가. 혀 밑으로 깨진 별을 숨기면 몸속의 돌들이 일제히 달을 향해 빛났다.
남 모르는 이의 손톱을 태워 연기를 마시면 다른 몸을 얻은 것 같다. 뼛속으로 빛들이 스며들어 살이 깊숙이 녹아내리는데 왜 어떤 몸은 부딪혀 불꽃이 일고 어떤 몸은 꿈속에 얼룩으로 머무르는가.

둘 다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예쁘게 담느냐, 아무렇게나 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이나 손질한 다음에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 요리도 이렇게 어떤 재료들을 각기 떨어져 있는 재료들을 섞고 뭐 만지고 뭐 다 볶고 이래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도 이제 각기 떨어져 있던 단어, 문장, 언어들을 조합하여서 하나의 뭐 멋진 요리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같을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런 점도 시와 요리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세계가 굉장히 넓고 크고 좀 공허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막 허우적대다가도 이렇게 붙들고 숨을 쉴 수 있는 부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뭔가 계속 자신을 기록한다는 점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계의 어떤 사물이든 뭐 순간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좀 더 나만의 진실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제 롤모델이 있는데 비슬라바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굉장히 곱슬머리에 시가를 이렇게 딱 물고 커피를 마시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멋진 할머니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0: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야?
1: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물리학에 따르면 시간을 되돌리려면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주의 어떤 것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어.
0: 안 가봤잖아.
1: 빛보다 빨리?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
0: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건데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상대성 이론은?
1: 우선 상대성 이론을 알려면 되게 이상한 걸 하나 알아야 돼. 뭐냐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불변이다.
0: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1: 방속 불변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하거든,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냥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생각해봐. 너가 공을 던져. 그러면 공이 뭐 얼마나 속도로 날아갈 거 아니야.
0: 속도가 있겠지.
1: 너가 굉장히 빠른 기차 위에서 던져. 그러면 너 공의 속도가 그만큼 더 가속돼야 될 거 아니야.
0: 그렇지.
1: 그렇지. 더해질 거 아니야.
0: 그렇지.
1: 그게 상식.
0: 반대면 줄을 거고.
1: 반대면 줄 거고. 근데 빛은 그렇지 않아. 빛은 내가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 손전등 켜서 빛을 쏠 때도 광속으로 가고 기차 안에서 빛을 쏴도 광속으로 가.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는 기차 위에서 빛을 쏴도 정확히 또 광속으로 항상 광속으로 가. 되게 이상하지. 이게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예를 들어줄게.
2: Let's do a crash experiment. If the speed of light is not a universal constant, what would happen? Opposite where I am standing, a red car is speed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At the same time, a blue car coming from the right is travel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too. Then the two cars crash right before my eyes.
1: But, 상식적으로 이 나한테 다가오는 차에서 쏘는 빛은 시속 100km 더하기 빛의 속도 거 아니야.
0: 그렇지.
1: 수직으로 온 애는 그냥 빛의 속도 거 아니야.
0: 그렇지.
1: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정확히 다가오는 자동차 A라고 할게. 수직으로 내 차부터 B라고 할게. 그 A의 빛이 나한테 더 빨리 오겠지.
0: 빨리 빨리 와야 우리 상식으로는 더 빨리 와야지 나한테.
1: 이게 자동차 B는 더 늦게 도착해야 되겠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자동차 교차점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시간 차이가 굉장히 작아. 거의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자동차 사고가 나한테 천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일어났다 치고 있어. 내가 굉장히 좋은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 그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2: If the speed of light were not a universal constant, the light from the red car should travel 100 kilometers per hour faster than the light from the blue car. Then if we were to apply this speed gap to a cumulative 10 million light years, then the red car would reach the intersection a year before the other car. If I had observed this crash 10 million light years away, the crash would not have happened, which is quite strange indeed.
1: 말이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광속은 일정하다.
0: 광속은
1: 나한테
0: 일정하다.
1: 수직을 다가오네. 나한테 정면을 다가오는 애도 그렇고 수직을 안 해도 광속은 일정하다.
0: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놨나 보네. 사람이 헷갈리지 말라고.
1: 헷갈리지 말라고. 왜냐면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어떤 관찰자에게는 나고 어떤 관찰자 안 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받아들여 보면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0: 시간 지연.
1: 시간 지연.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 느리게 가.
0: 빨리 움직이면.
1: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흘러야 돼.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그래. 예를 한번 들어볼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기차가 해볼게.
0: 기차?
1: 저기 봐봐.
2: Let's measure time inside a train by using light. First, we'll assume it takes a second for a laser beam to bounce off the ceiling and back to the floor. Now an observer outside of the train We'll also assume that it takes a second for a laser beam inside the train to bounce off the ceiling and back to the floor. Then something strange happens. The trajectory of the laser beam in that 1 second will look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server's location.
1: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없다. 기차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또 없다.
0: 아, 그래야 두 관찰자가 빛속도 일정해지래.
1: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0: 고다 그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되네.
1: 지금 이해돼서. 그래서 모든 게 다 느려지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재밌는 일이 벌어져. 뭐냐면 내가 빛의 속도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기차를 만들었다 칠게. 굉장히 광속에 99.99999%야. 그러면 이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
0: 그렇지.
1: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겠네.
1: 굉장히 느리게 되고 빛의 속도 도달했다 해볼게. 그러면 그 상태는 밖에서 볼 때 시간이 안 가. 무한대가 돼.
0: 그렇겠네.
1: 또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시간이 안 가게 돼.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방송으로 가면 돼.
0: 혼자 영원히 살아서 뭐해?
1: 그러게 말이야. 너가 기차 안에 있으면 너한테는 일은 다 벌어지지 않을 거야.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거리가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별을 가고 싶다 쳐도 너가 광속으로만 갈 수 있게 되면 순식간에 갈 수 있어.
0: 시간이 멈추니까.
1: 시간이 멈추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별 A에서 별 B까지 가는데 천만 년이 걸릴 수 있어도 너한테는 0.1초도 안 걸리게 돼. 그러니까 우주 여행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
0: 아, 그러면 어떤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가령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 뭐 공부할 때 뭐 별 보면 어떤 별은 뭐 몇 광이 몇 만 광년이니 한참 멀고 뭐 한데 우리가 이 우주선이라는 하드웨어만 멀쩡하다면 갈 수 있는 거네.
1: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광속처럼 가속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무한의 에너지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못 한다는 소리지.
0: 그러면 이런 거야? 빛은 빛의 속도로 가잖아. 빛은 질량이 없는 거야?
1: 질량이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우리는 빛의 속도로 못 가지만
0: 못 가는구나.
1: 질량이 없는 빛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지.
0: 재밌네.
1: 재밌어.
2: Why can't an object with mass reach the speed of light? It's due to energy. Energy is required to move a non-moving object. A person who is standing still needs calories to walk. A car in park mode needs fuel to start moving. To move at speed, more energy is required. In addition, the faster an object moves, the bigger its mass grows. Even if we were to use all the energy in the universe, it is impossible for an object to reach the speed of light. 사람들이
1: 그러니까 다
2: 그런
1: 어떻게 보면 시간 여행을 하고 싶잖아. 보통 시간 여행을 하면 미래도 갈 수 있고 과거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은 과거로 간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후회하는 게 있어서.
0: 후회하는 게 있어서.
1: 그래서 항상 과거로 갈 수 있냐고 묻거든. 근데 과거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0: 거의 불가능해?
1: 거의 불가능해.
0: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1: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말한 특수상대성 이론 딱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데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지만 웜홀이라는 게 있어.
0: 아니 그 무슨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무슨 영화에 나왔던 그 웜홀 아니야?
1: 맞아, 웜홀이야. 웜홀은 사실은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어. 검증은 안 돼 있지만 내가 요 지점에서 이 지점을 가고 싶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지.
0: 돌아가야지.
1: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빛보다 빠를 수 없어. 그렇지.
0: 그렇지.
1: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린다고 해. 이게 시공간이거든, 이 표면이. 근데 시공간 사이로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여기로
0: 관통하는
1: 지하철처럼 웜홀 같은 게 생기면 바로 갈 수 있겠지. 특히 이걸 구부려. 이걸 이게 신축성 있는 공이라 생각해.
0: 그리고 바짝 구부리면
1: 바짝 구부려. 바로 연결되고
0: 바로 붙는구나.
1: 시간도 마찬가지야. 시간도 과거하고 현재 혹은 현재가 미래가 연결될 수도 있어.
0: 그럼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미래가 궁금하거든. 어? 자, 그러면 웜홀이라는 과거를 볼 수 있잖아. 웜홀로 미래를 갈 수는 없는 거야?
1: 미래 갈 수 있지.
0: 웜홀이?
1: 미래 갈 수 있고. 왜냐면 과거 미래 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래 가기려면 웜홀이 필요 없어.
0: 아, 그럼 필요 없어.
1: 빨리 가기만 하면 되잖아.
0: 아, 빨리 가기만 되지.
1: 빨리 여행만 갔다가 다시 오면 1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00년 지날 수도 있어.
0: 그렇구나.
1: 미래는 괜찮아.
2: It's thanks to Einstein that we can dream about time travel. He redefined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through his two theories of relativity.
0: 상대성이 두 가지야?
1: 두 가지야.
0: 아, 왜냐면 일반?
1: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만든 게 어떤 것도 빗발을 빠질 수 없다.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걸 일반화시켰어.
0: 아.
1: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0: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특수그룹 모두 대단해 느껴지잖아.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그렇진 않은 거야.
1: 특수가 더 대단하고 일반이 평범한 것 같지. 근데 거꾸로야.
0: 아, 이거 거꾸로야.
1: 특수가 더 쉬운 거고.
0: 아, 일반이 더 어려운
1: 거고. 왜냐면 특수는 뭐냐면 등속도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라서고.
0: 특수.
1: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속, 가속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다. 그래서 사실 일반상대성이 더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가속이 되면 중력하고 가속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고 약간 어려운데 약간 더 쉽게 말하면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 시공간이 이렇게 딱 평탄해 보이잖아. 가로줄, 세로줄이 딱 정렬된 바둑판처럼. 근데 중력이 있으면, 태양 같은 무거운 게 있으면 시공간이 막 휘어. 마치 엿가락 휘듯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휘임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 인력이 있어서 지구가 태양 뒤를 도는 게 중력이 시공간 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0: 아, 그 좀 어렵네.
1: 어렵지.
2: All objects that have mass produce gravity, and this gravity can bend time and space. Especially massive objects like the sun, which can visibly bend time and space. But there is something that bends space and time far more. It's a black hole, which was successfully photographed for the first time in 2019. A black hole has enormous mass packed into a tiny space. And it proves time distortion, which is laid out in Einstein's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The closer you get to a black hole, time will slow down more. When you reach the event horizon, which is the boundary of the black hole, it will look like time is standing still from the outside.
0: 궁금한 게 생기는데, 가령 인공위성에 있는 사람들 저 위에 있잖아. 그럼 지구 표면 사람하고 좀 뭐 차이가 나지 않나?
1: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 왜냐면 인공위성은 일단 빨리 돌거든. 빙빙빙빙. 그러니까 국제 정거장 같은데 우주인들이 있잖아.
2: The Mir space station averaged an orbital speed of about 27,500 kilometers per hour. Russian cosmonaut Gennady Padalka spent a total of 879 days on the Mir. Because he was moving faster on the space station than on Earth, he is 25 milliseconds younger than his actual age. But he also aged 3 milliseconds more in space because of the weaker gravity. So when he returned to Earth, he was 22 milliseconds younger. He achieved the longest time travel record in human history.

0: Three musicians have come together to share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the world.
1: 저는 트리거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악기를 딱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게 가야금이에요. 이번 투어에는 25줄인 25형 가야금을 사용해서 연주할 예정입니다.
2: 저는 지금 트리거에서 아재행을 연주하고 있는 박필구입니다. 트리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방아쇠 점화점인데요. 저희가 서로의 거기서 발생한 음악들이 또 관객들에게 새로운 점화점이 되도록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리거의 이름 뜻입니다.
3: 저는 트리거에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최현정입니다. 검은고는요, 현악기 중에서 가장 줄 수가 작고요. 가장 저음 부분을 맡고 있는데 해외에 유사한 악기가 없고 옛날 그 버전 그대로 특별한 계량이 없이 쭉 그 모습 그대로 이어져 온 악기입니다. 검은고를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좀

초반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가야금하고 거문고는 그 일정한 리듬 안에서 계속 분박으로 쪼개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아쟁은 그 쪼개지는 리듬 위에 좀 길게 끌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좀 파편들을 조금 이어주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계속 짧게 끊어줄 수 있는 리듬들을 이어줌으로써 그 큰 흐름이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가사가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관객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항상 고민한 것 같아요. 터널 속에서 작은 빛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어두운 곳에서 좀 두리번거리고 방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보고자 아쟁이의 두 줄을 동시에 이렇게 긁는 연주법도 나오고요. 농현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제 현을 이렇게 눌러서 내는 그런 식임새들을 조금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는데 전통 어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폭류를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다를 보고 파도를 좀 보고 와야겠다 싶어서 그때 보고 오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가 내 마음과도 같구나. 그냥 잔잔한 어떤 바람결에도 이렇게 나한테는 큰 파도가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 내 마음 좀 바다와 같다. 저희가 좀 다이나믹하고 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번뇌나 좀 해소되지 않는 마음들이 해소되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만은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딱 맞아떨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랬을 때 아, 지금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냥 음악의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음악을 듣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거침이 없다 해야 될까요? 그런 음악 에너지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0: I didn't expect, I thought that they were only going to use their fingers when I first saw it. I didn't expect that they were going to use the wand, I don't know what's the correct name of it, and the bamboo stick. I was really surprised by that. Well, it was really beautiful. It was truly breathtaking. But I think that I really fell in love with it. I'm going to definitely listen to it more, search it up and everything. But yeah, it was different, but in a good way different.
1: You have a very great artist with the magic hand, and the outcome is the magic sound. The sound was very peaceful, nature, generally excellent, and really refreshmen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m in contact with your culture. Thank you very much that you bring your spirit of your country, and it's really exceptional.
2: We can call this a success. Korean traditional music resonated even more deeply than the young musicians had anticipated.
3: 국악 현악계의 대표인 가야금 고문과 아쟁 세 개잖아요. 그 차이점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서양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울림으로 만들어내는 여음으로 만들어내는 음악들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4: 되게 오래된 공연장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공연장이 이제 국악기, 한국음악기가 또 가서 연주를 한다는 게 너무 사실 영광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2: Today, these young musicians have grown another inch. Their starting point was Daegu. Can we go beyond simply preserving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lead a new artistic movement while maintaining our unique cultural identity? At the heart of that question stood the Daegu Culture and Art Center.
5: The 대구의 대표 극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는 서양 음악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통 음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세계적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아, 이 팀은 투어 단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대구를 넘어서 서울 경계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보자. 사실 사람들은 어떤 경연이라고 하면 1등, 2등, 3등, 등수 그리고 뭐 시상금, 상금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 인큐베이팅 점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의 프로 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물을 프로페셔널한 음악 감독을 붙임으로써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2: Thus the string trio Trigger, as a group representing Daegu, a UNESCO city of music, demonstrated new possibilities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5: 이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리거가 1등을 한 이후에 전 세계에 많은 음악 창의 도시가 있어요. 그 음악 창의 도시의 홍보를 대구의 대표 단체로 홍보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라는 협력에 대한 제의가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음악 창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퍼거슨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를 중심으로 세계 재즈의 날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제 트리거가 그 음악을 이제 국악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공연 투어에 대한 제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발판으로 이제 해외 진출의 시작을 알렸죠.
2: By combining the unique identity of Korean culture with Trigger's own creativity, the three-string instruments began to resonate with the world.

현현 선수는 첫 시작이 약간 몽글몽글해요. 아직 박표 씨가 이제 아르코가 아닌 손으로 이제 뜯는 주법으로 해서 검은고 연주자가 스근이 나왔다가 가야금 또 스근이 나와서 이제 연주를 시작하면서 가는데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커요. 현현 선수는 그래서 듣기가 조금 편안하고 흘러가는 곳에 그냥 내가 어디 있구나.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평범한 하루 같은 느낌이에요.

가야금의 기본적인 주법은 뜯는 거랑 튕기는 거예요. 25용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손가락을 다 사용해요. 이 열 손가락 중에 여덟 손가락을 활용할 정도로 손가락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주법을 갖고 있어요. 피아노처럼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있기 때문에 반주도 가능하고 멜로디도 가능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임 라이브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360도로 관객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살짝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아임 라이브 위해서 사실 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이스페이스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들은 좀 저 혼자서 제 작업실이나 제 집이나 제 공간에서 써내려간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약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 곡 My Space 들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Always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은 약간 델리케이트한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러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Always라는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lway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좀 보사노바 느낌의 약간 귀여운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또 손 들어주셨고 혹시 이별하신 분? 다행히도 한 분만 계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 이별이라는 게뭐 친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그 이별이 슬퍼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프세요? 제가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음에 들려드릴 TVH라는 곡은 굳이 이별이 안 슬퍼도 되잖아. 그냥 좀 신나게 즐기고 나너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당당해라는 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 TVH 조금 신나는 곡인데 같이 재밌게 잘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르는데 몇몇 분들이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여기서 I'm Live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의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4월 초에 필리투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인데 사실 이렇게 밴드 셋으로 해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우리 밴드 멤버분들이랑 편곡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리투는 약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약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 봤는데 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아 근데 너 싫은데? 아 근데 좋아. 약간 이런 좀 양가 감정, 좀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필리투 멋진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공연장이 그 가창자가 서 있고 앞으로 쭉 그 관객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기 계신 분들 보고 뒤에 계신 분 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더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Scale of Love이라는 곡인데요.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시작하기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녹여내 보려고 한 곡이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곡에 담아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불렀을 때 조금은 마음이 좀 털어내지는 느낌? 조금 아 노래를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앞으로 더 안 무서워 해도 돼,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Scale of Love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어요. 제가 멘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뭔가 말할 것들이 뭔가 많게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렸거든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I'm Live 나왔는데 빨리 가기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앵콜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If You're the Rain이라는 제가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가 비라면이라는 곡인데요. 비가 오면은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괜히 약간 울적해지고 뭔가 살짝 센치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비라면은 그냥 좀 비 오는 거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써본 곡이고 이 곡은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는데 또 I'm Live 왔고 밴드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 솔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I'm Live에서 관객분들의 360도를 둘러싸여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If You're the Rain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0: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1: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의 음악은 본래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음악은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음악을 향유하던 사람들의 감성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 만날 이 팀도 시대와 세대가 공감하는 우리 음악을 만드는 팀입니다. 백원 밴드 만나 보실 텐데요. 백원 밴드는 우리 민요와 우리 가락을 재해석하고 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서 장르의 경계가 없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백원 밴드의 무대를 함께 만나 보시겠습니다.

0: 대감이 이 소소한 정성도 대상같이 보. 아이 그나저나 우리 대감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대감이 한번 신명나게 한바탕 놀다 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1: 놀다 가주십시오.
0: 어허 좋다. 그러면 그 한번 신명나게 놀다 가려니 그 장단 좀 국거리 장단으로 한번 올려줘.

0: 백원 밴드의 축원가 감상하셨습니다. 백하형기 씨, 원재현 씨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3: 저부터 일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원 밴드의 이제 백하형기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콘트라베이스나 뭐 기타도 치고 장구도 치고 이것저것 여러 악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원에서 원을 맡고 있고요. 저는 장구도 치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있고 또 가끔 기타도 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아까 백과 원이 만나서 백원 밴드인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네,
0: 아, 맞습니다. 저는 공연을 백원만 받으실 건가 하고
3: 그렇게들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2: 그래서 네. 지금 돈을 잘 못 버는
0: 아, 그래요?
2: 네, 이름을 따라가 가지고.
0: 그럼 만시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 더 영입을
2: 네,
0: 하세요.
2: 네, 안 그래 찾고 있습니다.
0: 아, 정말로요?
2: 혹시 만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하영기 씨는 사실 재즈하고 인디밴드 쪽에서 훨씬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원지현 씨는 전통음악을 전공하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 접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3: 저희는 그 김덕수 선생님 40주년 행사 때 이제 제가 베이스 세션, 재현 씨가 보컬로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재현 씨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되게 특색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밴드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권유를 해서 같이 시작하게 된 팀입니다.
0: 원재현 씨는 처음에 이렇게 팀 하자 그랬을 때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2: 저는 사실 백하영기 씨가 국악 쪽에서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0: 네네.
2: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왜냐면 먼저 뭔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주셨잖아요.
0: 네.
2: 그래서 뭔가 나한테 뭔가 그런 제안을 뭔가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그때가 제가 학교를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였는데

0: 이제 막 계속 이제 전통 음악을 하다가 이제 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였고 또 마침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자, 백하영기 씨는 어반자카파의 멤버였고 또 국악방송 라디오에서 DJ하고 계시는 최고은 씨와도 밴드를 함께하고 계신데 국악과 협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아, 네, 맞습니다.
1: 처음 국악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2: 저는 국악을 처음 접한 게 되게 어렸을 때인데 18살 때쯤에 그 소리꾼 이봉근 씨라고 있으세요.
1: 네네.
2: 네, 요즘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신데 그분이랑 이제 처음에 작은 뮤지컬에서 둘다 어렸을 때 같이 만나서 공연을 했는데 한번 자기랑 또 다른 공연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 공연에 따라갔는데 그때 국악 뮤지컬 집단 타로라는 팀에 이제 정종임 대표님이 그때 계셨는데 그때 공연을 같이 하시면서 같이 워크샵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타로 팀의 워크샵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그대로 갑자기 국악계에 입문을 해버렸습니다.
1: 근데 국악은 어떻게 보면 그 박자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좀 서양 악기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양 악기를 더 많이 해오신 분 입장에서는 국악을 배우는 게좀 어렵진 않았습니까?
2: 처음엔 되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그 타로에서 고성오광대라는 탈춤이 있습니다. 그 고성오광대 탈춤 워크샵을 다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아 실용음악과 이제 대중음악은 정확히 박자 안에서 되게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국악 장단은 이 앞뒤로 밀고 땡기는 박자들이 존재하는구나를 좀 알게 되면서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고요.
1: 그두 분은 공연도 자주 하실 텐데, 그 젊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연할 때에는 반응이 좀 어떤가요?
2: 저는 되게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상수동에 이제 제비다방에서 공연을
1: 아,
2: 하는데,
1: 저 잘합니다. 지하에서요?
2: 네네, 그 지하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관객들 반응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재현 씨가 아나 오늘도 못했어 나 오늘도 왜 이랬지 이러면서 혼자 계속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근데 관객들 반응은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재밌게 들어주십니다.
0: 100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원래 풍물 장구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제가 기타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그런 생각이 좀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1: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두분 얘기 듣다 보니까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음악들 만들고 싶으세요?
2: 저희는 둘이서 이제 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악기도 되게 다양하고 장르도 되게 다양하게 하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실험적인 음악들도 되게 많이 해보고 싶고 일단 원래 저희가 이제 팀을 결성하게 된 계기인 국악 포크 인디 쪽에 이제 좀더 중점을 두고 앨범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원래 하고자 했었던 좀 다양한 실험적인 음악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 네.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겁니까?
2: 다음 무대는 이제 경기 잡가 중에 이제 달거리 타령이라고 있습니다.
1: 네.
2: 달거리 타령을 콘트라베이스와 장구로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사물놀이 할때그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하죠? 네,
0: 짝쇠라고 하는데.
2: 짝쇠를 이제 콘트라베이스와 장구로 같이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음악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두분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백원 밴드의 달거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2: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3: beautiful juicy part.
1: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3: Oh yes.
2: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4: 술 나오고.
2: 어, 소주예요?
4: 네.
2: 오.
1: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2: Hello.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지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5: Oh, 사장님.
2: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6: 그렇죠. 여기는 제사 지낼 때요.
2: 아, 제사.
6: 귀한 음식으로 예쁘게 문어가 올렸다는 거예요.
2: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곳.
6: 안동에는 이제 이십자가 결혼식.
2: 결혼식에도.
6: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2: 아, 그, 아 그거 안 돼요? 와. 오, 감사합니다.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6: 서로
2: 가지고 있으니까
6: 한번 시식해 보세요.
2: 아, 진짜로?
6: 일단 머리부터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2: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6: 살짝 찍어서 드셔야 돼요.
2: 살짝, 이렇게. 버터. 버터예요. 오늘 진짜 녹아요.
6: 하나 드릴게요.
2: 아, 진짜로? 네. 오.
6: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7: 단단하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2: 네,
7: 피대 피.
2: 예, 네, 예, 피.
7: 치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2: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정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7: 이렇게 고등마당 네. 어울릴만한 중류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2: 소주?
7: 안동 소주.
2: 와, 이거랑 같이
7: 부어서
2: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0: 이거 딱이죠?
1: 네, 큰 사이즈예요.
0: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도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다리살.
1: 그러면은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2: So now I asked the 사장님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닭갈비.
0: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3: 어? 이 냄새 어디에서?
0: 사장님 실례합니다.
3: 어, 안녕하세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 혹시 이거 참기름 차는 거예요?
2: 네,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many Korean dishes.
3: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4: 뿌리면 더 맛있죠.
3: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네.
3: 감사합니다. 아.
0: I think I shop too much, but it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5: 실례합니다. 계세요?
6: 계세요?
5: 어,
6: 무거워.
5: 네, 무거워요. 진짜? 가지.
6: 오, 이렇게 무거워.
5: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7: 어.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5: 무슨 소주 한?
7: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5: 밀로?
7: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5: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7: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진...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5: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7: 아니요, 술 나오는 거예요.
5: 어, 소주예요?
7: 네.
5: 오!
7: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7: 괜찮아요?
5: 깔끔해요.
7: 네.
5: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어, 네.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7: 향이 나죠. 밀의 향기.
5: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어.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아,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7: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5: 가봅시다.
7: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5: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7: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5: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7: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5: 오.
7: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5: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눈 감고 아, 이거 아, 이렇게 그 가능해요?
7: 네. 오.
5: 좋아, 진짜 소주 소믈리에 네.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7: 네, 다르죠.
5: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 입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7: 네. 네 두드러워지고
5: 오 와 이거

0: 이거
1: 아,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0: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1: 자.
0: 오, 오케이.
1: 왜요?
0: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1: 메밀 버퀴이에요.
0: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1: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0: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1: 꿀 바로 네. 바로 그런 꿀 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오, 세요.
0: 세요. 60도.
1: 근데 뭔가 상큼해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0: 아, 네.
1: 너무 좋아요.
0: 근데 뭘 오늘 사고 싶어요?
1: 예,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0: 이거 뭐예요?
1: 참기름. 근데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0: 오,
1: 안동? 예, 안동 하면 이거 무조건 강고등어죠. 자.
0: 와, 엄청 크고 좋네.
1: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0: 맞아요.
1: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0: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1: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0: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1: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런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0: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1: 예스! 네,
0: 가시죠. 네.
1: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You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Little bit bigger chunks. Okay. Onion done, now yambechu i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Listen.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알겠습니다. 일단 한 잔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뭐가 간식한 거야?
1: 닭.
0: 아, 저 벼인 줄 알았어.
1: 약간 매운 거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1: 와, 매운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너무 잘 맞아요. 오,
1: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1: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1: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1: 그냥 이렇게
0: 찍어 먹는 거.

0: 상큼한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도
1: 없어요. 오늘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이.
0: 진짜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1: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0: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1: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0: 생선 너무 맛있어요.
1: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0: 네,
1: 있어서 단짠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0: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1: 어, 진짜?
0: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2: I'm happy.
0: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1: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0: 저도 한번 쌈을
1: 고기, 야채 이렇게 하면
0: 저는 그럼 깻잎으로.
1: 아우, 깻잎. 정말 상추.
0: 네, 쌈장? 저는 양파랑
1: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sam means wrapping because sada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or.
0: Wow! Thank you so much!
1: Yeah!
0: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어?
0: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1: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이거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0: 좋아.

0: 어쩌면 우리가 본 것은 어둠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었던 이야기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0: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0: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그런 이야기. In the short,
1: naturally. 네, 아역 배우들이 정말 좋은 작시 관객으로 보지는 못하겠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유부한 감독님의 현장이 정말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번에 카메라 밖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2: Actress Kim Hyun-kyo was convincing in her role as manager.
3: 영화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정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가 사랑하는 일에 가깝게 일하고 싶어서 극장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를 담으려고 내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 또 극장 매니저다 보니까 티켓을 끊고 나눠드리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극장에서 전학처럼 하면서 좀 일을 배웠었어요.
2: Actress Chang Hye-jin, who played a cleaner, revealed her special past.
4: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극장을 운영하셨었어요. 그 극장의 딸이죠. 매점에서 많은 것들을 팔기도 했었고 영사실 기사님도 계셨고 성소 노동자 이모님도 계셨어서 그때 그분의 이미지도 많이 떠올렸었고 어렸을 때 봤던 것, 경험했던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 As many people involved in movies took part, various perspectives were included.
1: 극장은 놀이터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5: 위기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 의식을 계속 느끼면서 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영화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2: This was the movie Time of Cinema about people who love movies.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Time of Cinema.
7: 배고파요.
2: Is the one with a job cut out for her, working with child actors.
7: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2: The director who wants more natural acting for her movie. 고아성 acted as the director of the short and played out working on a movie shoot. Her acting was not only believable, she also added ad-libs.
1: 어린이 배우 친구가 알러지가 올라와서 알러지 약을 주고 배우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했는데 지나가듯이 배우님께서 그 현장에서
7: 야 유시야 아까 약 먹은 거 괜찮아?
1: 뭐야 알러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을 대사로 쓰시더라고요 바로 즉흥적으로
2: Critics lauded 고아성's acting, which they say shows her 23 years of experience. A tribute to all who love movies. It is the movie Time of Cinema.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Let's take a look at whether their vacation plans will work out.
1: K-pop 콘서트에 갈 거예요?
2: 네, 아론이랑 같이 갈 거예요. 싫어요?
1: 사실 저는 알렉사랑 한국에 가려고 해요.
2: 네?
1: 같이 한국 여행 가려고 알바했어요.
2: 정말요? 그럼 저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여기저기 좋다는데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원하는 메뉴를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옛 기본 상차림. 근데 김예준 선생님 만나고 아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0: 저는 장과 김치와 발효에 꽂혀 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황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일과가 밥도 해야 되지, 또 반찬도 만들어야 되지. 제가 궁금한 거못 찾는 성격이라 이 반찬을 했을 때 무슨 맛일까? 이 양념 비율로 하면 또 무슨 맛일까?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걸못 견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거에만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요리를 사랑하는, 궁금증이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 무용을 했었고요. 정말 무용밖에 모르는, 정말 한국 무용에 미쳐있는, 전통 예술에 푹 빠져있는 그런 소녀였죠. 무용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무용하기에, 특히 한국 무용을 하기에 적합한 체격도 아니었거니와 이제 집안에서 받쳐주는 그게 좀 서포트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무용 관두고 나서는 정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배달 음식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삼시세끼 다 그냥 시켜 먹는 배달 음식. 제가 이렇게 요리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건강하고 예쁘게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첫 번째.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 조미료는 양심상 차마 못 넣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미료 대신에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천연 조미료를 만들자.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발효되는 과정들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숙성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지만 그 결과물이 되게 처음에 이런 맛이었는데 끝에 이런 맛으로 변하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에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했던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플랫폼을 뒤지다가 이제 우연히 청담동 집밥 모임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길래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
1: 어머! 토끼토끼여서!
2: 잘 지내셨어요?
1: 그렇지. 아니, 실력도 이렇게 있는데 뭘또 왔어?
0: 김예진 선생님 만나고,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1: 안녕하세요. 한복 디자이너 김예진입니다. 올해 30년째 한복하고 있고요. 40년째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은 참 많이 했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 네 분, 또고 노무현 대통령 네 분, 무비스타 니콜라스 케이지. 정말 세계적으로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0: 많이 접했죠. 코로나 때부터 조금 한가한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권했어요. 한번 집반찬으로 한번 요리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만나면 어떻겠느냐. 근데 굉장히 번뜩 뛰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복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식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낙지 호박 연포탕을 해줄 거야.
1: 예진 선생님의 쿠킹 클래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제철 재료, 신선한 채소나 그다음에 식재료들. 근데 정말 그건 예진 선생님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에 더 반하지 않았나 싶어요.
0: 사실 그 우리 태선님은 애제자이기보다도 키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 음식 하는 걸 다 가르쳐가지고 좀 많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예. 사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쳐주면 제자가 그걸 그대로 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이네? 본인이 저랑 같이 있으면 음식에 시너지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2: 혜선님, 예진 선생님 어떤 면이 너무 좋아서 반하셨어요?
1: 일단 저는 항상 요리를 정말 손 많이 가고 근데 선생님 요리는 들어가는 재료 정말 없어요. 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근데 선생님은 굉장히 간결한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되게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 전 그거에 좀 반했어요.
2: 저도 지금 좀 느꼈어요.
1: 예. 예진 선생님의 상차림을 딱 보고 제가 원하던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철에 나오는 채소, 나물들, 손질법 너무 정갈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임팩트 있는 고급스러운 반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 가게 됐었는데
3: 일단 처음 오는 분들이라서 되게 많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예진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색하지 않게 너무 즐겁게 수업했어요. 네.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 원래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이 다 느껴질 수 있게 그런 너무 그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 그래서 오늘 완전히 힐링하고 왔는 느낌.

0: 아니, 우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번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하는 건한번 있잖아.
1: 네.
0: 근데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고 하는 거는 내 건강을 지키는 건 영원한 것 같아.
1: 어,
0: 그리고
1: 맞는
0: 아픈
1: 말씀.
0: 것도 잘 먹으면 안 아파지잖아.
1: 그쵸.
0: 그래서 나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지금은 낙지와 쭈꾸미 차리거든. 그래서 쭈꾸미하고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삼겹이 어울리거든. 그래서 삼겹하고 해서 맛나게 한번 불은 없지만 불맛도 좀 나면서
1: 어,
0: 한번
1: 좋습니다.
0: 해줘볼게. 자, 시작하자고.
1: 네.

0: 사실 이거를 내가 어제 그저께 이천 농장에서 사왔거든. 이천 농장 사왔는데 상할까 봐 그래서 살짝 냉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얼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동 안 시키고 바로 여기서 해동시킬게요.
1: 아,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고기를 냉동에 나갔다면은 냉장에서 서서히 이제 해동했다가 먹는 게 보편적인 건데, 이렇게 하면 잡내 안
0: 안
1: 올라와요.
0: 올라와. 한번 봐봐. 사람들이 냉동 고기다 그러면은 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물에 담갔다든지, 그러면은 100% 냄새 나요. 항상 해동시킬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너무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녹이세요. 그러면서 구우세요. 그럼 뚜껑 닫아놓고. 그러면 절대 누린내, 비린내, 잡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뜨거워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 그러면 줄여. 그럼 소리가 들라고 있죠? 요 상태에서 그냥 구워주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냥 녹아버려. 해동이 돼.
1: 눌러붙지 않아요?
0: 안 날라붙어. 자, 지금 소리 봐. 소리 한번 들려볼게. 자, 소리가 이렇게 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
1: 네.
0: 이렇게. 이럴 때 그냥 냅둬 두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또 봐.
1: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이야. 언니, 어떻게 안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0: 안 눌러붙어, 이거는. 신랑도 이렇게, 돼지, 이런 볶음밥 좋아해?
1: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0: 아, 진짜?
1: 네. 특히 삼겹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0: 어머나.
1: 한복 디자이너로서 이미 많이 자리를 잡으셨고, 유명하시고 하신데, 이 요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하셨는지.
0: 사실 우리 엄마가 너 가장 이뻐하니까 네가 가서 가르쳐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 10대 때 밥상을 내가 차리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준 거지,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나는 둘째거든. 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는 그런 거지. 왜 나만 시켜? 나만 때리고 나만 자식이야. 이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지금에 내가
1: 재산에도
0: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그때 다 밑바닥을 걸쳐서 되지 않았을까.
1: 이게 요리가 선생님한테는 뭐 이게 뭐 힘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셨네요.
0: 그렇지, 생활이지. 찬원 씨, 혜선 씨는 음식을 잘하잖아. 근데 여기 와서 하는 게 도움이 돼?
1: 완전 되죠.
0: 뭐가 돼?
1: 일단 저는 처음에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독학을 했잖아요. 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이 맛이 맞는 건지 뭐 먹어봤어요 알죠 제가 스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혼자 공부했는데 너무 이거를 제가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아 이런 조리법도 있구나 나도 만들어 봤지만 아 선생님은 더 쉽게 만드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재료에 원 재료의 맛을 살릴 수가 있는 거군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배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왜 고생을 여태 2년 반을 뭐한 거지?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만나면 너무 좋아요, 솔직히.
0: 그래? 나는 사실 혜선 씨가 이 고추장 자기가 해온 거잖아. 이 고추장. 야, 나 이거 보고서 너무너무 놀란 게, 이거 너무 잘 만드는 거야.
1: 제가 특이한 고추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늘 고추장입니다. 감칠맛이 뛰어나고 그냥 먹었을 때도 무쳤을 때도 요리를 했을 때도 활용도가 정말 높아서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간장이겠어요. 잡내를 없애주는 킥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고기를 잘 구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간장 한 스푼 넣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탕을 미리 살짝 뿌려요. 그래서 누른내 안 나고 잡내가 전혀 안 나고 불맛도 살짝 날 거예요.

0: 고춧가루로 이렇게 미리 묻혀놓는 이유가 뭐예요?
1: 아, 그래야 이 양념이 싹 될 때 같이 잘 배어요.
0: 아, 깍두기 놓치듯이 그렇지, 미리 그렇지. 양념을 묻혀놓는 거.

0: 나는 사실 기쁜 마음 또 설레이는 마음 왜냐면 이 요리라는 거는 애인과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을 때 하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음식을 만들 때는 기분 나쁠 때 만들지 말고 화날 때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음식이 맛이 없다.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맛있는 쭈꾸미 삼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한번 해봐요. 자.
1: 이건 막걸리 아니죠?
0: 막걸리요?
1: 막걸리. 너무 맛있어.
0: 맛있어? 아유, 그래요.
1: 이제 먹어요.
0: 야, 반찬을 또 세팅을 해야지.
1: 맛있겠다. 자, 빨리 앉으세요.
0: 이게 다겠니? 더 있지. 죽게 달려봐.
1: 또 있다고요?
0: 자.
1: 아니. 저희
0: 자, 받으시오.
1: 저 생일 아니에요. 생일 같아.
0: 항상 여자는 생일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야.
1: 귀하게 저를 대해야.
0: 그렇지, 그렇지. 그럼.
1: 귀한 듯.
0: 아, 근데 역시 자기가 마늘 고추장을 담궈줬잖아. 마늘 고추장으로 하니까 확실히 풍미가 있다.
1: 아니, 근데 선생님의 손맛도 무시 못하죠.
0: 아, 근데 사실 이제 자기가 솜씨가 굉장히 있어요. 이 맛간장 하는 거 보고 고추장, 된장 담그는 거 보고 참 솜씨가 있어.
1: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가 오는 시간이 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너무 설레요.
0: 그래? 네.
1: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쇼핑하러 가는 느낌?
0: 어흥?
1: 여자들 쇼핑하러 가기 전에 설레잖아요. 저는 선생님 음식이 그래요. 오늘은 어떤 신상나물들이 올라왔을까.
0: 아, 혜선 씨 벌써 나랑 만난 지가 꽤 됐지?
1: 그럼요. 작년부터 됐습니다.
0: 그치? 야, 근데 내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여기 오는 것이 그냥 즐겁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해주면서 뭐 신랑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게 뭐 변화가 있었어?
1: 아니, 오빠가 일단은 건강해지더라고. 화장실을 덜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뿌듯하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선생님 만나고 나서 좀 건강해진 느낌? 더불어 이제 저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아유, 다행이네.
1: 그럼요. 더불어가는 세상인데. 선생님이랑 다 같이 건강하게
0: 아니,
1: 오래오래.
0: 내가 지금 내가 60대하고 얘기하니? 30대하고 얘기하는 거니? 알 수가 없네, 진짜.
1: 정말 많은 걸 느껴요, 진짜. 선생님 음식 하나로 행복합니다.
0: 아, 이게 또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네.
1: 선생님한테는 이 밥상이 매번 차리는 거 솔직히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나물도 하나하나 다듬어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또 음식 남으면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 보약들을. 근데 이 밥상의 의미가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0: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만들면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동요할 수 있는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는 먹는 거에 비롯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성으로 그냥 밥을 해주면 모든 일이 잘 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주는 거거든.
1: 맞아요.
0: 내 마음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그 의미가 다 담아 있는 거지. 사실 인연이

0: 전부터 그랬잖아요. 보쉬 인연은 상당히 그냥 인연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특히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그런데 저한테 사실 이 배우고 가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나의 정말 인연이 되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이 음식을 만들면서 신랑하고 진짜 평생 만나는 음식처럼 아주 깨를 볶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것도 자기가 나 뭐 해줬어?
1: 고추장.
0: 그렇지. 그 고추장으로 했잖아. 오늘 꼭 신랑한테 꼭 해줘봐, 가서.
1: 도전!
0: 자기야. 근데 자기가 나 보면 그때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 생각 난다고. 네. 무용했을 때. 네. 그래서 있잖아. 내가 한번 우리 혜선 씨를 위해서 내가 하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1: 진짜요?
0: 응. 한번 입어볼래?
1: 완전 영광이죠.
0: 한번 입어보자.
1: 감사합니다.
0: 내 준비할게. 네. 혜선 씨 너무 아름다워. 한번 나와서 좀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2: 나갈까요?
0: 세상에 너무 예쁘다.
1: 한복이 너무 예뻐요.
0: 춤을 한번 다시 하면 어떻게 생각해? 진짜요? 무용을 한번 다시 하는 게?
1: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0: 야,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몸이 말하고 있어. 그지?
1: 옛날 생각나네.
0: 그래. 음식도 그렇게 몸으로 하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마.
1: 확 와닿아.
0: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해. 오늘의 요리는 인생의 찬미? 그래서 앞으로도 혜선 씨하고는 그냥 꾸준하게 조용히 그냥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승과 제사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형님하고 아니고요. 그냥 동행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춤이 전부였던 저인데 그거를 딱 놓고 나니까 좀 길을 잃은 느낌?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예진 선생님 만나고 나서 못 먹어봤던, 몰랐던 제철에 나오는 정말 귀한 식재료들 이런 것들의 그 재료 손질법, 그다음에 조리 과정, 또 먹으면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더 맛있게, 조미료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여주고 싶어서 선생님하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귀한 보물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옛날에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임 라이브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360도로 관객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살짝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아임 라이브 위해서 사실 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이스페이스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들은 좀저 혼자서 제 작업실이나 제 집이나 제 공간에서 써내려간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약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곡 마이스페이스 들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Always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은, 약간 델리케이트한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러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Always라는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lway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좀 보사노바 느낌의 약간 귀여운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또 손 들어주셨고 혹시 이별하신 분? 다행히도 한 분만 계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 이별이라는 게 뭐 친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이별이 슬퍼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프세요? 제가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음에 들려드릴 TVH라는 곡은 굳이 이별이 안 슬퍼도 되잖아. 그냥 좀 신나게 즐기고 나 너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당당해 라는 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 TVH 조금 신나는 곡인데 같이 재밌게 잘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는데 몇몇 분들이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여기서 I'm Live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의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4월 초에 필리투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인데 사실 이렇게 밴드셋으로 해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우리 밴드 멤버분들이랑 편곡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리투는 약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약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 봤는데 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아 근데 너 싫은데? 아 근데 좋아. 약간 이런 좀 양가 감정, 좀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필리투 멋진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려 드려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공연장이 그 가창자가 서 있고 앞으로 쭉 그 관객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한테 둘러싸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기 계신 분들 보고 뒤에 계신 분 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더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Scared of Love이라는 곡인데요.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시작하기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녹여내 보려고 한 곡이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곡에 담아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불렀을 때 조금은 마음이 좀 털어내지는 느낌? 조금 아 노래를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앞으로 더 안 무서워해도 돼,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Scared of Love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어요. 제가 멘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뭔가 말할 것들이 뭔가 많게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렸거든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I'm Live 나왔는데 빨리 가기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앵콜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If You're the Rain이라는 제가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가 비라면이라는 곡인데요. 비가 오면은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괜히 약간 울적해지고 뭔가 살짝 센치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비라면은 그냥 좀 비 오는 거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써본 곡이고 이 곡은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는데 또 I'm Live 왔고 밴드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 솔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I'm Live에서 관객분들의 360도를 둘러싸여서 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If You're the Rain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불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2: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의 음악은 본래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음악은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음악을 향유하던 사람들의 감성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 만날 이 팀도 시대와 세대가 공감하는 우리 음악을 만드는 팀입니다. 백원 밴드 만나보실 텐데요. 백원 밴드는 우리 민요와 우리 가락을 재해석하고 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서 장르의 경계가 없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백원 밴드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백하야.
1: 예.
0: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이 백원 대감을 여기까지 불렀어?
1: 백원이란 팀이 국악 콘서트판에 공연을 하러 갔답니다요.
0: 아이 그렇게 좋은 날 우리 대감을 여기까지 불러놓고 잔치상 하나 없고 그 막걸리 한 잔도 없어.
1: 죄송합니다요.
0: 아 우리 대감이 이 소소한 정성도 대상같이 받들여서 오늘 신명나게 놀고 여러분들 다 도와드리러 내가 왔소. 아이 그나저나 우리 대감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대감이 한번 신명나게 한바탕 놀다 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1: 놀다 가주십시오.
0: 좋다. 그러면 그 한번 신명나게 놀다 가려니 그 장단 좀 국거리 장단으로 한번 올려줘.

0: 백원 밴드의 축원가 감상하셨습니다. 백하형기 씨, 원재현 씨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3: 저부터 일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원 밴드의 이제 백하형기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콘트라베이스나 뭐 기타도 치고 장구도 치고 이것저것 여러 악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원에서 원을 맡고 있고요. 저는 장구도 치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있고 또 가끔 기타도 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아까 백과 원이 만나서 백원 밴드인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저는 공연을 백원만 받으실 건가 하고
3: 그렇게들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2: 그래서 네. 지금 돈을 잘 못 버는
0: 아, 그래요?
2: 네, 이름을 따라가가지고
0: 그럼 만시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 더 영입을
2: 네,
0: 하세요.
2: 네, 안 그래 찾고 있습니다.
0: 아, 정말로요?
2: 혹시 만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하형기 씨는 사실 재즈하고 인디밴드 쪽에서 훨씬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원지현 씨는 전통음악을 전공하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 접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3: 저희는 그 김덕수 선생님 40주년 행사 때 이제 제가 베이스 세션 재현 씨가 보컬로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재현 씨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되게 특색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밴드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권유를 해서 같이 시작하게 된 팀입니다.
0: 그 원지현 씨는 처음에 이렇게 팀 하자 그랬을 때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2: 저는 사실 백하형기 씨가 국악 쪽에서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0: 네네.
2: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왜냐면 먼저 뭔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주셨잖아요.
0: 네.
2: 그래서 뭔가 나한테 뭔가 그런 제안을 뭔가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그때가 제가 학교를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였는데 이제 막 계속 이제 전통 음악을 하다가 이제 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였고 또 마침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자, 백하형기 씨는 어반자카파의 멤버였고 또 국악방송 라디오에서 DJ하고 계시는 최고은 씨와도 밴드를 함께하고 계신데 국악과 협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0: 처음 국악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3: 저는 국악을 처음 접한 게 되게 어렸을 때인데 18살 때쯤에 그 소리꾼 이봉근 씨라고 있으세요.
0: 네,
3: 요즘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신데 그분이랑 이제 처음에 작은 뮤지컬에서 둘 다 어렸을 때 같이 만나서 공연을 했는데 한번 자기랑 또 다른 공연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 공연에 따라갔는데 그때 국악 뮤지컬 집단 타로라는 팀에 이제 정종임 대표님이 그때 계셨는데
0: 네.
3: 그때 공연을 같이 하시면서 같이 워크샵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타로 팀의 워크샵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그대로 갑자기 국악계에 입문을 해버렸습니다.
0: 근데 국악은 어떻게 보면 그 박자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좀 서양악기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3: 네.
0: 서양악기를 더 많이 해오신 분 입장에서는 국악을 배우는 게 좀 어렵진 않았습니까?
3: 처음엔 되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0: 네네.
3: 제가 그 타로에서 고성호광대라는 탈춤이 있습니다.
0: 네네네.
3: 고성호광대 탈춤 워크샵을 다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실용음악과 이제 대중음악은 정확히 박자 안에서 되게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국악 장단은 이 앞뒤로 밀고 땡기는 박자들이 존재하는구나를 좀 알게 되면서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고요.
0: 네. 그 두 분은 공연도 자주 하실 텐데 그 젊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연할 때에는 반응이 좀 어떤가요?
3: 저는 되게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0: 네.
3: 이제 1년에 한 두 번씩 상수동의 이제 제비다방에서 공연을 하는데
0: 저 잘합니다. 지하에서요?
3: 네네, 그 지하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관객들 반응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4: 아니 잘 되려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면 못 돼요.
3: 꼭 재현 씨가 나 오늘도 못했어 나 오늘도 왜 이랬지 이러면서 혼자 계속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근데 관객들 반응은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0: 재밌게 들어주십니다.
1: 100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원래 풍물 장구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제가 기타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2: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음악들 만들고 싶으세요?
3: 저희는 둘이서 이제 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악기도 되게 다양하고 장르도 되게 다양하게 하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실험적인 음악들도 되게 많이 해보고 싶고, 일단 원래 저희가 이제 팀을 결성하게 된 계기인 국악 포크 인디 쪽에 이제 좀 더 중점을 두고 앨범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원래 하고자 했었던 좀 다양한 실험적인 음악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2: 네.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겁니까?
3: 다음 무대는 이제 경기 잡가 중에 이제 달거리 타령이라고 있습니다.
2: 네.
3: 그 달거리 타령을 콘트라베이스와 장구로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사물놀이 할 때 그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하죠?
1: 짝쇠라고 하는데.
3: 네, 짝쇠를 이제 콘트라베이스와 장구로 같이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음악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2: 알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백원 밴드의 달거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노를 하시고
1: 지금 뭐 거의 한 20년 이상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순한 놀이체육이나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무술 정신이 이제 많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저희들 태권도장에서 남아 그런 걸 완전히 고쳐주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완전히 성화시켜서 매 교육마다 철저하게 무술 수련 속에서 그걸 성화시키고 있죠.
2: Taekwondo is more than just a form of physical training for children. It also helps them shape their character, manners, and mindset. Recently, there is another reason Taekwondo is drawing attention. With widespread cases of developmental disorders and ADHD,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show that Taekwondo may help improve these conditions. This place provides Taekwondo-based training therapy for children with behavioral disorders. The instructor works with only a small number of students. This boy struggles to perform even simple movements. He is Usak, a 13-year-ol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ADHD. He has long struggled with delayed physical development, as well as difficulties in verbal expression and emotional regulation.
3: Usak이 같은 경우는 처음 와서 화를 못 참아요. 조금만 힘들면 화내고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이탈하고 선생님한테 욕도 하고 뭐 할퀴고 꼬집는 거 뭐 기본이고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먼저 몸의 감각을 받달 운동들을 해요. 몸을 갖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자극을 받아도 이겨내는 훈련이 첫 번째.
2: The very first training he received was building basic physical strength so that he could learn to control his own body more precisely.
3: 고개 들기, 움직이지, 멈춰 있기. 하나, 아홉, 열. 올라가세요. 왼쪽으로 빙글. 잘한다. 오른쪽으로 빙글. 왼발 내려오고.
2: The boy learned how to pause and wait.
3: 넷, 다섯. 오른쪽 빙글.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2: Standing still, regulating the breath,
3: 하나, 일곱.
2: And learning to control impulses is the foundation of self-regulation.
3: 굿. 태권도의 기본 동작들을 가르쳐주고 그걸 되면 텐션이 약간 높아져요. 힘들어지고. 그때 아까처럼 정적인 걸 기다리고 재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결국은 그 효과는 아이들이 자기 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2: 오. After basic physical strength and self-control training, Taekwondo training begins in earnest.
3: 더 좋은데?
2: 뒤에 있는 발. The children learn the sequence and rules of pumse movements.
4: 지르기.
2: This kind of structured, repetitive training helps improve concentration and self-regulation.
5: 태권도는 발차기도 좋고 다 좋아. 힘들 때는 그냥 해야 그래도 해야겠다 해요. 검은 띠 딸 때까지.
6: 안녕히 계세요.
7: 안녕히 계세요.
8: 운동 끝났어? 재밌겠어?
9: 오늘 뭐 배웠어? 발차기 배웠어? 이거 배웠어, 이거?
10: 그거 했죠.
9: 오, 이거 우석이 좋아하는 거네. 태권도의 그 품새가 절도가 있잖아요. 뭔가 순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속해서 배우는 게 저희 아이와 같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 Correcting the body's balance helps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an unwavering mind. And when that foundation is strong enough, it becomes possible to go higher and farther. An amusement park in Seoul. A festival for youth is

0: 아, 네. 소문의 진원지는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수작업 흑백 애니메이션이고요. 담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약간 좀 미묘하게 오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산이 사실 제 방에서 이렇게 자그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보다가 어느 순간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산이 하루 만에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산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북한산 쪽에서 지진이 일어야겠지? 근데 그 지진이, 북한산이 지진을 내면서 일어날 일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 지진은 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이면서도 현실이 아닌 어떤 것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문의 진원지의 큰 논리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실은 애니메이션과로 이제 입학을 하기는 했는데 1년 훨씬 넘게, 좀 넘게 방황을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을 보내고 제대로 된 완성 작품이 안 나온 상태였어요. 그 2학년이 올라오고 나서도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보다가 학교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지원을 해봐라.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열심히 준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마감을 주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1: 네, 전문사 면접할 때 첫 만남이 있었고 되게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드러났겠지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희윤이 한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프레임 단위가 수상하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수상하다. 특히 이제 뭐 궁금하다라고 많이 할 텐데 그걸 수상하다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 참 재밌는 작업을 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회화랑 이제 그 회화를 확장해서 시작하게 된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살짝 바늘을 담갔던 영화 같은 이 세 가지 장르를 보다 보니까 이 각각의 장르들의 시간, 갖고 있는 시간의 성질들이 다르다는 게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시간층이 함축되어 있어서 점처럼 보여지고, 영화 같은 경우는 현실의 시간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하는 비슷한 시간 타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과 장점이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흐르긴 하지만 모든 걸 약간 뒤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르의 시간의 성질이 이게 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세 장르의 시간의 성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같이 한 군데 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 소문의 진원지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순간들 있잖아요. 뭐 가령 햇빛이 떨어지는 순간도 되게 당연한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상식적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비상식적인 일일까라고 기준을 정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기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들에 자주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비롯해서 그렇게 좀 구체화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철학적인 질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바보 같은 질문들을 좀 자주 갖고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이상한 책이나 영화들에서 주로 많이 봤고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남긴 어떤 실수의 흔적 같은 거에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농담 같은 것에도 많이 받아요. 방금 한 말처럼 좀 이상한 말들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비약적인 생각들이 농담으로 다가오게 돼가 되는데, 그런 농담들에서 많이 영감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수 같은 거는 이제 까치가 집을 지었는데 그 밑에 가끔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처음에 그걸 애기들이 장난쳐놓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까치가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가령 뭐 도로 같은 데서 사람들이 페인트를 잘못 칠해서 어긋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를 느끼면서 시선이 한 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2: 일상은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것들.
0: 아, 그렇게 포장해 주신다면 넙죽 받겠습니다.
1: 그림 하나하나마다 볼거리가 많은?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사실 이제 컷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컷과 컷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그래서 그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보통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경우 이제 그 컷과 컷이 이제 집합을 이루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이윤 감독의 작품은 이제 그림 하나하나가 그 압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길다고 하더라도 지루함을 느끼기가 힘든, 화면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새로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제가 그 기억극장 만들고 나서 4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림을 거의 못 그렸어요. 그릴 수가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림은 안 그렸지만 그림을 그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자주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섬세하고 공을 들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어떻게 극복이 되셨나요?
0: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일단 마감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환경이 생기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0: 한예종 애니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하나 길러낸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좋았어요.
1: 사실 이제 하미용 감독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종종 하는 말로는 우리 이제 지속 가능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길고 지루한 작업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작품 하나에 너무나 공을 쏟다 보면 이제 스스로 소진하는 경우가 좀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두 번째 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다행히 하미용 감독 같은 경우는 넥스트 스텝도 또 기대되는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루틴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계속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큰 바람입니다.
0: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꽤 괜찮은 아이디어가 꽤 괜찮은 그림으로 구현됐을 때가 가장 희열감을 느끼고요.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정도로. 근데 그런 순간들이 좀처럼 오지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희망과 뭐라 이제 고문을 같이 주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저는 기억극장에서는 그 거의 마지막 장면, 비둘기가 천장을 이렇게 걷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소문의 진원지 같은 경우는 첫 부분에 그 유리가 굴러가는 장면, 그 장면이 각각 제일 좋았던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2: 되게 이상하게 관객으로서 그 딱 기억에 남는 그 장면들이요.
0: 오, 아 그래요? 오, 성공했네요. 만들면 만들수록 희한하게 좀 수상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장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는 약간 끝도 없고 깊이도 없는 부분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기존의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 다른 것 같아요. 영화나 그림이나 어떤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백지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생기고 흐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흐름과 이야기 안에 변수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변수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걷잡을 수 없는 장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이자 소원은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개봉하는 게 소원입니다.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쵸.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이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의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 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렇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과는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쵸,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도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나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떻게 또 나오라고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그래서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1: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도경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 좀 약간
1: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몬테비디오 앞바다.
0: 그럼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왔어요.
0: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의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계든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아~ 사용하는 거예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어.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오,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처음이야.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동물이 등장하고 좀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유물인 동화처럼 보여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고민을 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이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전개하고 싶었던 내용도 그렇고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걸 지켜내고 또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알을 품고 싶었던 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서 하필이면 오리의 알을 품게 됐고 오리 새끼를 까고 나서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독립시켜서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누구인지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됐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조차도 이해를 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망과 또 인생의 결말까지도 이해하고 죽었던 어떤 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뭐 번역된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작가와 독자 혹은 친구처럼 앉아서 얘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한다는 게 놀라워요. 다른 문화권에서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책이라는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공통적인 얘기를 그래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차츰 하게 되는 생각은 내가 더 나다워질 필요가 있겠다. 작가들은 조금 더 작가다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들은 그런 걸 궁금해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네. 함정이 많아요. 아동문화 작가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면 함정에 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소설과 다르게 이거 똑같이 서사문학에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는 어른의 생각으로 어른의 말법으로 어른의 얘기를 하는 거지 아동문학은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작가는 어른인데 어른다움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맞춰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린이 같은 인물을 들여와야 되고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하는 행위가 분명한데 아이의 얘기처럼 보여야 되고 아이가 입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아이다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와라. 강노인이 앞장섰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는 상훈이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대문은 열어두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와 기타를 들여놓고 우유를 한 잔 마시고 탁자의 메모지를 다 살피도록 상훈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 대문을 닫으려고 나갔을 때 보니 아이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여전히 부르퉁한 얼굴로 상훈이가 물었다. 일을 좀 맡기려고 한다.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상훈이가 그를 보았다. 야단이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좀 놀란 모양이었다. 잔디를 깎아주면 좋겠다. 물론 품삯을 주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그때 나는 기타를 배우러 가서 집을 비울 거다. 상훈이가 고개를 돌리고 주머니에 손을 푹 찌르더니 툭툭 발길질을 했다. 한참 동안 그랬다. 그러더니 고개를 삐딱하니 비틀며 물었다. 그 모습이 영락없이 송이 어렸을 때다. 왜 저한테 시키시는데요? 싫으면 거절해. 시킬 애들은 얼마든지 있다. 강로인 말투는 어느 때보다 냉정했다. 더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돌아서서 몇 발짝 걸음을 떼었다. 상훈이는 잠시 뭉그적거리다가 강노인이 걸어간 만큼 따라왔다. 그리고 볼멘 소리를 했다. 어린애한테 일 시키는 거 불법 아닌가요? 나도 10살 때부터 남의 집 잔디 깎으며 용돈 벌었다. 자, 얼마를 받고 싶지? 물론 일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 테지만 협상은 필요한 법이다. 상훈이가 강노인을 빤히 보았다. 여전히 고개는 삐딱했고 눈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떤 수작인지 알아내고 말겠다는 경계의 눈초리. 언제든 거칠게 터지고야 말 무서운 힘으로 뭉쳐진 남자의 눈을 강노인은 잠자코 바라보았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고 밀리지 않으려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아이다. 치매 걸린 할머니와 머리를 다친 아버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려 다니는 엄마, 어린 여동생이 이 작은 아이를 이렇게 무장시키고 만 것이다. 오래전 강대수처럼.

저는 저를 위해서 써요. 기자들도 그렇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동문학 작가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프레임을 씌운다고 할까요? 그 말이 상당히 불편해요. 저는 그냥 작가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창작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제 일을 사회적인 어떤 여러 분야 중에 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를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문학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걸 할 때 충만감이 크기 때문에 자기 욕구 실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동화를 씁니다. 저는 앞으로도 글은 계속 쓸 것 같은데 여전히 저한테는 이게 일상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습성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루틴 자체가 그런 것들은 책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저한테 늘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하나 더 꿈꾸어야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글을 쓰다가 좀 지치고 힘들 때 맨발로 나가서 네, 가꿀 수 있는 조그만 뜰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문해학교에 계신 할머님들을 실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실제 어린 시절에 한글을 배우지 못하신 할머님들이 나이 들어서라도 직접 한글을 배우시면서 설레임을 찾아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0: 오지개는 허벌나게 아주 많이라는 뜻이고요. 가시나는 그 여자아이나 젊은 여성을 조금 낮추어 부르던 말인데요. 저희 작품에서는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1: 그러니까네, 자.
2: 아이고, 아이고, 수업 중에 술을 드신다고요?
1: 아이고, 이거는 술도 아니다.
2: 아, 술이 맞는데 어떻게 술이 아니에요, 선생님?
3: 아유, 정말 카메라도 있는데.
1: 잘르면 됩니다.
2: 다큐멘터리란 있는 사실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울 감독님요, 넌 제 챙겨서.
2: 아,
1: 화상 생각하니까네. 세주가 확 땡기네!

0: 화상. 이보다 더한 화상은 엄청나다. 화상,
1: 화상, 화상 중에 화상. 생각만 해도 할머니들의 그 진솔한 삶이 묻어나온 시가 그 어떤 시인이나 작사가보다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고스란히 곡에 담았고 또 극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도 똑같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2: 지원 동기! 자, 이제 시 나옵니다. 감독님요, 여 딱 찍어서. 아, 지원도 어렸을 때 가수 했으마 좋았을걸 좀에 아쉬워서 끝. 여보세요.
3: 팔팔한 나이 88세 양춘심님.
2: 예예 그 낸데요.
3: 나는야 팔복리 가수왕 예선에.

0: 새끼다.
1: 글씨를 안다라는 게 단순히 기쁘고 그냥 설레고의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아, 인간으로서 이건 어떤 존엄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할머님들이 이제야 글자를 알고 내가 스스로 거기를 어떤 가게인지 어떤 곳인지 알고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으로서 더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경외심 드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연을 그저 이렇게 좀 즐겁지만 조금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인자는 막 글씨를 배워가 손주놈이랑 받아쓰기도 한다.
2: 할머니,
0: 어이야.
2: 이번엔 내가 문제 낼게요.
0: 어이야.
2: 할머니.
0: 뭐든지 내봐라. 이제 할머니 다 할 줄 안다.
2: 나 여전히 이쁘자.
0: 너무 이뻐 죽겠네 정말로.
2: 자, 아이고 여기 이야. 공채.
0: 어이야, 어이야.
2: 그리고 여기 펜.
0: 해봐라 그대.
2: 1번.
0: 에이.
2: 꼬꼬댁. 닭이 울어요.
0: 꼬꼬댁. 다. 다. 가만히 있어봐라. 닭은 다리가 두 개니까 받침이 두 개짜리를 누가 만들었어? 잠깐만. 꼬꼬댁 다. 닭!
3: 45년 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다 물었다.
0: 엄마 이 글자 어떻게 읽어? 야, 니는 그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은

0: 저희는 할머니들이 실제로 살아낸 인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또 슬프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것을 저희는 고운 포장지에 잘 포장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 저희 작품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국장님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2: 네, 마 집 갈라고.
1: 어? 아니, 어제 오셨잖아요. 할머님들이 서울 한번 올라오시면 좀 오래 있다 가신다고 하던데?
2: 아이고, 마 아파트는 심심해가 집에 갈라고.
1: 아, 할머님들 보고 싶으셔서 일찍 가시는 거구나.
2: 아니, 내가 내 집 간다 하는데 무엇이 이래 말이면 와! 뭐야!
1: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가족분들이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2: 그런가?
1: 할머니, 우리 편지 써보는 건 어때요?
2: 편지? 그래, 마, 내 이제 글자도 배워갖고 뭐 다 쓸 줄 아는데 한번 써보지 뭐. 그 무엇이 어렵다고? 어? 뭐 이것도 찍으려고?
1: 아, 당연하죠. 반장님 시가 나온다는데.
2: 이게 시라고?
1: 준심 할머니도 지원서에다가 시 쓰셨잖아요.
2: 그래, 뭐 아무거나 다 시가 될 수 있다 하면은 이것도 시다 그자이? 한번 찍어보이소. 아들아, 내 아들, 네가 시큰 물도 안 내피릴라 했다.

0: 사실 저는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느꼈고 할머님들을 뵈면서도 느꼈지만 저희보다 훨씬 소녀 같으시고 훨씬 큰 설레임을 안고 살아들 가세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단단한 순수함을 가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 든다라는 걸 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더 단단하게 순수해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참기름 냄새가 나면 기름장이지. 족발 냄새가 나면 족발장이지. 냄새가 안 나도 나 인자다 안다. 간판에 땅

0: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잠깐.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같아요. 케이푸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푸드에 뭐 그거 줬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2: 거기 가는 건 아니고요.
3: 아, 아니야?
0: 나랑 뷰티? 뭐야?
4: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0: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네. 네.
6: 앉아주십니까?
5: 예.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0: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5: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 소영이?
5: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5: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어?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셔서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와우.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K한방 뷰티 왜?
0: 관련해서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순 상태도
0: 네.
1: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서 돌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강한.
2: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아니, 내가 돌을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아~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마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 보통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묘사라고 할까요?
0: 역시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면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면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오,
1: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게 4개인데요?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라나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1: 아.
0: 네.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아,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가.